아름다운 곳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창아마당 프로그램은 고향을 주제로 한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그럼 먼저 산동성 청도시에서 근무하는 리충권 씨가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면서 요청한 노래 손풍금 타는 총각을 보내드립니다.

경치 좋고 살기 좋은 내 고향 연전은 춤의 고향이고 노래의 고향입니다. 북경에서 근무하는 윤연희 씨는 올여름 휴가엔 꼭 고향에 찾아가 부모님과 그동안 못 나눈 이야기도 마음껏 나누고 그리웠던 고향 친구들도 만나보고 싶다면서 노래 춤의 고향, 노래의 고향을 요청해왔습니다. 고향을 그리는 모든 분들께서 함께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0: 한국에서 근무하는 리걸 씨는 고향의 따뜻한 정이 그리워난다면서 마을 전민들이 즐겨보내서 본 4,000원이 넋두리를 요청해왔습니다. 이 밖에 한국에 계시는 김옥희 씨도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이서품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서품을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1: 어, 젊은이! 야, 그 구덩보로 그 아스팔트에다 그렇게 막 대지면 그거 어때요, 저거? 도련단데 도련단데 도토토에 가서 나그네. 아이, 그거 허여 쌀아를 그렇게 길에다 번지니까 그거 무시게 돼요, 그게. 에고, 사람들이 정말 양심이 없어. 아이, 길이라면 이래 쫙 닦아 놨으면 좀 위사도 좀 지키고 그래야 되지. 그게 무식이야, 그게. 이구, 더 도트바 같이다, 그래. 뒤에 길래, 그래서, 아까 오드는 달아난 지 10년이 돼서, 아이, 어디? 그래서, 이구, 저거 뭐, 저거 헛떡헛떡 웃으면서 그러거든. 그래서 내 말은 미래 타라졌고, 그래서 동네지, 그래서 강아지 짖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구, 아이고, 그니까, 이게 태양촌에서는 떠났는지 모르겠다. 이구, 무식이 하자 해도, 그래서,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와이. 야, 태양촌에 태놓치여? 야, 야, 그래, 뒷꿈은 또 나왔어? 야, 에고, 기세 말이여. 아이, 원래는 그저 각 촌에서 모두 동원해서 한다던 게 그새. 지금 어디 농촌에 사람이 있어? 길에 놓을까다, 그저 지내서야. 이래 모두 사람은 다 같이 동원해서 거기서 한 세계 돌목이나 그래 한다. 우리 전에 기려? 에구, 드나나나 전문 각시라는 게 거기서 둘밖에 없어. 다 거기서 우리 독보도 놀고 있네고, 그래서 하면 거기서 호래보고, 거기서 서바 아이간 통과가들이지. 야, 길에 가고도 저 앉은다 거기서 너무 암에기라도 나와서 뭐, 옛날 거기서 솜씨를 좀 피우라 이게 하기 나오기는 나가겠는데, 그제냐? 오늘은 다 못 와서 연습한다. 에고, 내 것이 10년만 이렇게 젊어도 거저 내 열에 폴폴 날아다니게 했는데, 어때 그게 생각대로 잘 아이냐? 어때 올해는 날씨 도박이랬는지 거저 맥이 떨어지면서냐? 죽일 가시빨 맥도 없단데. 야, 그래, 좀 이따 만나겨. 에고, 하기사 글쎄. 아, 이게 동네라는 게 무슨 게 아들 있고 여자들이 있어야 이게 무슨 게 사람 사는 맛이 난다 돼. 내 말이 그런데 없었거만. 예? 옛날에는 그래서 무조건 아, 잘 못 살아두고도 밤사기 바쁘게 고도 동네 안간들이 고도 배고도 뿔뚝뿔뚝 불어나면서 그러고도 아이고 한 집에서 아 고도 네 대씩 이래 나타볼까 고도 뒷집마다 고도 달마다 고도 아 울음소리 고도 들리고 고도 저 개배자하고 빨래 줄이는 고도 아 똥기저귀 고도 흔들흔들 이래고 고도 너들 강변을 쳤는데 고도 지금은 뭐 없어 빨래 줄이고 개배자하는 고도 아 고도 똥걸리는 게 아니라 고도 전문 고도 고모 칙칙한 고도 도선명태 고도 흔들흔들 투면 동료 50년대 60년대는 고도 아이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입소에 변변치 못해도 고도 동네 거도 아들이라는 게 거도 저녁이 무는 거도 아이 골목에서 거도 띠임질하고 바닦고 논다 거도 전투놀이를 한다 차게로 산다 대기로 차고 하면서 이러면 거도 애미들이 그거 불러들이거라고 온 동성파이 거도 이라고 떠들썩 했는데 거도 지금 무는 거도 낮이고 밤이고 동네 너무 조용해 놓을까대 가두고 나고도 긴 밤에 잠이 아예 오는 게 거든. 앞집, 뒷집에 거든. 방귀 끼는 소리 다 들려. 어디 동네 도용했으면 거든. 에오. 길에다 뭐, 어딘도. 돌고 있는 거든. 아, 하나만 거든. 뼈깍 나 대지고서는. 다 거든. 시내라. 뭐, 외국어 싸고도 돈 벌러 들어간 게. 에고. 글쎄, 돈도 돈이지만은. 너무 돈 하지 말고 거든. 동부에서 이래 하나 더 나갈 때 거든. 모두 팡팡 이래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없어 저 젊은 애들이 10년 20년 지난 다음에는 이게 농촌 이 어떻게 되는가 전에 이제 후회를 할 때 있었네 이제 후회를 할 때 있자인가 그리고 아이 후회할 것 같소 50년대 60년대만 해도 그도 학교도 있고 촌도 있고 구락부도 있잖아 그죠 낮에는 일하고 아이 그리고 그저 저녁이면 그저 구락배에 못 와서 장애를 하고 춤을 추면서 동네 총각 처녀들이 많아 놓으니까 그것도 제 동네에서 연애를 하고 잔치를 하는 게 얼마나 많았습니다. 아이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래요, 고도. 지금 아들처럼 처녀 총각들이 왕왕이래 꿀안고서 뽀뽀는 고도 못해도 고도. 건조실 뒤나 고도. 그 골대 넓은. 아이고, 저 아줌마도 아무래 그때 연애를 했는가 보다. 이 골대 높은 고도 담배밭에 가서 고도. 요래 손이라도 둘이 고도. 살랑살랑 요래 짐어는 고도. 그때서 혁명적으로 연애하다 보니 더 엄숙하기는 했지만. 생아들은 또 총객들에게 잘 보이겠느라고 낮에는 이래서 새까만데다 밤에는 거저 회칠하듯이 새뽀얗게 바르고서는 거죠. 에이구 아이 그랬습니다. 그때 그래 거저 코만을 뜨게 하려 요래 떼서는 거저 거기서 총각 아들이 무슨 이게 에리를 붙이는 가짜 에리요 담배 쌈지를 떠주며 거저 요래면 그때는 거저 인간 예색하게 했는데 거저 에이구 지금은 학교도 거저 싹 없어졌지. 이게 구라부도 다 없지. 이게 거저 무색임도 기래길래에 우리 새농촌 건설을 해야 됩니다. 새농촌 건설. 그래가지고 우리 이게 농촌에 잘 살면은 아이 저 시내 새마들이 거든 오지 말라 해도 거든 이 우리 동서에도 거든 엉지 불이 나게 거든 막 달아오겠구만. 어때 미대한다. 그런 날이 돌아오겠구만. 그런 날이 돌아와. 야 지금은 얘 농촌 정책이 도와서 아이고 정말 지금 없어. 초가집을 싹 허물고 거든 백돌집부터 얻어두지. 아이 그래고 또 그분님도 아스팔트 길을 처음하다 그래서 막 그것도 싹 해두디. 그래고 얘 또 보 없어. 아이 우리 이 동성 총만 보더라도 그저 1년 12달 그저 화학 비료로 아이친 그저 해랑강 변 입사를 그저 마음대로 먹지. 거기다 또 속청도 광천수에 남들은 그저 돈을 주고 싸먹는 거 우리는 그저 수도꼭지만 꽉 틀면 그저 콸콸콸 쏟아지면서 나오는 게. 아이고야 내가 언제 여기서 일하고 넋두리를 하게 있겠습니까. 아 이번에 글쎄 여러분들은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이번에 우리 동성진에서 예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과 같이 이래 갑자기 해가지고 고개무식이라든가 저 새농촌 건설이 이런 무슨 새 역사를 맞이하는 이런 임에서 예 해랑강 아리랑 이런 축제를 하는데 나를 어찌나 그저 저 앉은다 암에 우리 동서촌을 대표해서 어찌나 무서워 하나 장기자라 하라는데 그저 하늘을 이 촌에서 내 살면서 내 그저 아 미천을 다 써먹은 게 무서워 하지 뭐 더울까. 예 아이고 그래도 내게도 옛날에 댄스에는 한 번도 아이 했으니까 옛날에 솜씨를 한번 그때서 내 하늘에 했을 때에 내 그거 한번 그래 한번 쭉 뽑아보겠어. 아이고 박수는 무시래 또 이렇게 타겠어.

0: 하려 가나.
1: 이랜데 나는 요 노래로 우리 촌에서 부른 나는 요렇게 아이 부르고 이렇게 부르겠다 말했구만. 한번 들어봅시다. 어느 게 낫겠는겨.

기랜 곁에 요 노래는 하이까이게 가슴이 찡해나면 이 곁에 축제 부를 노래 아이다. 아이고, 이래면은 얘 후 있는 거 부르겠으니까 저 무지개 우리 해란 철고 태양 철고 저거 아이 광도이고 비암이고 독보도 노신들이 다 와 있을지. 네. 다 일어나 춤을 추는 노래를 내 하마 불러겨.

0: 정신머리 기대하고 정신머리 놓고 감자나 옥수수나 호박이나 다 삶았어. 날래 가게.
1: 고향을 떠나 멀리 타향에서 살고 있는 분들에게 고향만큼 그리운 것이 없습니다. 고달픈 타향살이에 지쳐 평소에는 고향을 잊고 지내다가도 명절이면 가족들을 만나 향수를 달래고자 설렘을 안고 귀향길에 오릅니다. 강서성 서주시에서 근무하는 김혜영 씨는 명절 때면 고향으로 가는 길이 제일 즐겁고 가슴 벅차다면서 노래 귀향길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건진하고 순수했던 동년 시절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칠색무지개처럼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도문시의 방룡호 씨는 마을 친구들과 함께 민들레 꽃씨를 불면서 놀던 동년 시절을 그리면서 노래 민들레 꽃언덕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동년 시절을 추억하면서 여러분도 함께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춘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지영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최지영 씨는 외지에서 근무하다 보니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의 82세 생신을 미리 축하드리면서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오래오래 앉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물소리 새소리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죽어서라도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하는 마음을 수구초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외롭고 지치다 보면 더욱 그리워지는 것이 고향이고 고향에 계시는 가족들입니다. 그럼 내 고향 연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노래 사랑의 고향으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평균 수명보다 건강 수명이 중요하다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보다 건강하게 산 시간이 얼마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건데요. 운동이나 음식보다 건강 수명을 늘리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뭘까요? 알고 계신가요?

네, 우리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데 운동이나 음식보다도 더 도움이 되는 게 과연 뭘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건강 수명 증진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다름 아닌 독서라고 합니다. 장수 국가로 손꼽히는 일본에서도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10년 동안 추적 연구하고 25년간의 각종 자료들을 분석해봤는데요. 인구 대비 도서관의 숫자가 많은 지역 주민들이 충실한 독서 습관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 건강 수명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독서가 노년 건강의 핵심인 치매 발생률을 대폭 낮췄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한 권, 두 권 읽은 책이 쌓여갈수록 차곡차곡 건강 수명도 쌓인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른 책 한 권 펼쳐야겠다 싶지 않으세요? 가끔 독서로 마음의 양식뿐만 아니라 몸의 양분까지 쌓아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린 여성클럽에 계시는 가족분들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함께면 그래도 매일 내 한 편의 작품을 낭독하는 것이 되니까 네, 어찌 보면 그것도 독서의 일종이겠죠. 네, 가끔 연세가 드시면 사실 글자를 보는 게 글씨를 보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읽는 도서관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우린 여성 클럽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네, 저희 여성 클럽을 읽어주는 도서관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제가 잡지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정말 많은 양의 잡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했더라고요. 네, 그 안의 내용을 눈으로 후루룩 이렇게 보면서 거의 다 거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그래도 대부분은 여러분들과 거의 다 함께해서 저 또한 뿌듯해지더라고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 네,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읽어가면서 우리의 몸도 정신도 네, 건강하게 네, 쌓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건강 수명도 네, 차곡차곡 쌓여가겠죠. 그래요. 오래 사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질 높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부터 저와 함께 네, 좀 더 건강한 그런 생활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박서님께서 나를 위해 절대 아껴서는 안 되는 네 가지. 첫째, 수면. 둘째, 건강한 음식. 셋째, 운동. 넷째, 독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어떠세요? 아, 이런 내용은 두고 마음에 두고 네, 우리가 실행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멘트죠. 네, 수면, 건강한 음식, 운동, 독서.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또 긍정적인 에너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여성 클럽 문을 열었습니다. 네, 사실 독서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사실 저도 가끔 책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은 우리 가족분들한테 읽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만 괜찮다면 매일매일 책 속의 일부분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혹여나 또 이런 독서 일부분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여성 클럽에서 네, 한 코너를 내와서 여러분들께 네, 전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작품뿐만 아니라 또 독서 어느 책의 한 구절도
좋고 한 단락도 좋고 네, 우리한테 다 좋은 그런 영양분이 되니까 함께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건의는 어떤가요? 네, 여러분들만 괜찮다면 제가 좋은 책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께 네, 구절구절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 또한 공부도 되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감을 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삶의 질을 높여가 보는 거죠. 그래요. 오늘 여성 클럽에는 금선이님 그리고 향기님, 태평양보험님, 최소천님, 박정흠님, 최화자님, 최원무님, 박소님 그리고 쨍아이님 네. 발음하기 힘드네요. 그리고 김경희님께서 저는 금방 박소님께서 보내주신 이 네 가지가 다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수 비결이죠. 맞아요. 향기님도 저도요. 그래요. 수면, 건강한 음식, 운동, 독서. 그래요. 우리 모두 우리 여성클럽 가족분들은 이 네 가지를 지켜가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까요? 네. 향기님께서 좋아요. 김경희님께서도 좋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 함께 네, 가끔 시간이 날 때 제가 책 속의 일부분을 여러분들께 그냥 낭독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뭐나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래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황영웅의 노래입니다. 황금빛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이 황금빛처럼 반짝반짝하길 바라면서 들려드립니다.

네, 뭔가 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서인지 노래를 듣는 내내 또 흥분이 되네요. 아,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저도 독서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말로 된 사대 명작도 저의 손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책들도 몇 권 있습니다. 아, 이런 걸 여러분들과 한 권 한 권 읽어가다 보면 또 더 좋은 내용을 여러분들로부터 또 받을 수도 있고 참 좋은 경험이 아닌가 싶네요. 제가 막 설레는데요.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편안하게 그런 독서의 시간을 이제 가져보도록 제가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책이나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성클럽 앞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여성클럽은 조일남 작가님의 글 나와 책 그리고 좋은 글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에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들려드린 노래 네 듣기 좋아요 하면서 금선희님께서 호응을 해주셨는데요. 황영훈 가수의 노래 황금빛 인생이었습니다. 가사가 참 좋은 곡이었습니다. 그럼 이 기분을 이어서 또 신나는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장민호의 노래입니다. 으라차차.

신나는 곡 한 곡 들어봤는데요. 제가 너무 제가 다 설레고 신이 나네요. 저는 예전에 꿈이 그랬어요. 제가 언젠가 재능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면,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항상 이런 로인들이

살고 계시는 그곳에서 정말 신문 한 장을 읽어주고 싶었고 그런 좋은 내용들을 읽어드리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방송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책, 좋은 내용을 읽을 수 있어서 뭔가 저의 꿈에 한 발짝 조금 더 다가간 그런 느낌이라서 오늘 사실 방송을 준비도 못했는데 두서없이 진행하다가 또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기분이 좋네요. 어제 제가 필사한 내용의 한 단락인데요.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의 사랑을 주고받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 가슴을 따뜻하게 한다고 합니다. 아, 이 마지막 구절을 제가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제일 먼저 났습니다. 매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일. 오늘도 우리 가족분들이 저와 함께 이런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네요. 그럼 오늘 준비한 작품 조일남 작가님의 작품 나와 책을 감상하시면서 또 따뜻한 시간을 만들어갈까요?

나와 책 조일남. 이젠 나이가 들어서인지 가끔 자신을 두고 생각에 잠길 때가 있다.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며 지금 나는 무엇으로 있는 것일까?

긴 시간 세상을 살아왔으니 물론 사람들과의 만남과 어울림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첫 번째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떠오르나 그 가운데서 이거다 생각되는 것이 바로 책이었다. 지금의 애들처럼 학전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내 생애 처음으로 만져본 책은 소학교에 입학해서 받은 교과서였다. 그러나 교과서는 소학교에 입학했다는 기쁨과 이제 공부하게 됐구나 하는 사실 확인뿐이었다. 기껏해야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데 필요한 책 정도로만 생각했지 책에 빠져든 것은 아니었다. 하긴 누가 글자도 배우지 못한 채 책에 빠져들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 내가 진짜로 책에 끌리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2, 3년 후였다. 내가 조선어를 다 익혔을 때 부친이 사놓은 책들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다. 부친도 문학 소년 시기를 거쳤는지라 집에 쓴바귀꽃, 홍기보, 삼국연희 등 소설책들이 적지 않았다. 그때 꼭 책을 봐야 한다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왜 책이 그리 좋았을까? 아마 주변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마을에서 작은 걸목길을 사이두고 세 남자애가 동시에 한 학교, 한 학급에 입학했다. 누구는 양철아이고 누구는 기화아인데 초가아인 나는 여러모로 짝지어 있었고 상당히 주눅이 들어 있었다. 그런 나에게 책은 안식처였고 오아시스였고 또 다른 세상이었다. 정말이지 책은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다. 책 속에 좋은 사람들이 싸워 이기는 이야기는 나에게 그 어떤 정신적 탈출구 같았다. 그래서 나는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책을 정말 많이 읽었다. 그러나 10살을 금방 넘긴 아이가 똘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와 같은 장편 소설의 내용을 리해하면 얼마나 리해할 수 있었을까. 그 뒤로 몸도 자라고 읽은 책들이 축적되면서 책 속의 이야기보다 책 속의 인물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는 책인 오스트롭스키의 강철은 어떻게 단련됐는가의 주인공 바벨의 형상은 나를 크게 감동시켰다. 세상은 이러하고 강철은 이렇게 단련되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책은 내 인생의 도로 표식 같은 것이 됐다. 지식 청년들의 하향바람이 크게 불어오자 나도 거기에 떠밀려 광활한 천지로 나갔다. 그 시절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당시 공사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박화 선생한테 제발 제발 사정해 시간이라는 잡지 몇십 권을 빌렸다가 선생이 먼 곳으로 전근하게 돼서야 겨우 돌려드리는 뻔뻔함을 보여줬는가 하면 다들 노름을 하는데 혼자 책을 본다고 동네 젊은이가 내 책을 찢어놓자 욱하는 성미를 보여주기도 했다. 더욱 한심한 것은 강철은 어떻게 단련됐는가에서의 바벨의 의지로 대학 입시가 회복된 두 번째 해까지 버티다가 결국 혼자 집채호에 남게 된 것이다. 낭떠러지에서 말을 돌려 다음에 대학 입시에 도전해 끝내 대학생이란 명찰을 달았다. 대학생활 4년을 마치고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원 없이 책을 만질 수 있는 출판사를 직장으로 택했다. 그런데 거기서 알게 된 놀라운 일이 바로 책은 만들어진다는 것이었다. 연변교육출판사 조선어문 교재편집실 소학조에서 내가 한 개 학년을 맡아 조선어문 교과서를 만들게 된 것이다. 여러 교육 전문가 편집들이 모여 각 학년별 교수 내용을 규정하는 교수 요강을 만들고 각 학년별 편집들이 거기에 근거해 해당 교과서의 단원을 만들고 문장을 만들었다. 조선어문 지식의 점진적 전수와 함께 민족 문화 내용, 도덕 교양 내용, 애국주의 교양 내용까지 모두 학생들의 심리 연령 특성에 맞게 면밀히 배분됐다. 그렇게 초안이 나온 후 반복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교과서가 완성됐다. 그러니 교과서란 완전히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갖고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이런 발견은 나에게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얼마 전에 사상해방과 관념갱신의 새로운 사상을 접수한 원인도 있었겠지만 내가 전에 본 책들의 내용을 다시 점검하는 가운데서 얻은 깨달음의 영향이 컸다. 그렇지 않은가? 책은 모두 그때그때 수요에 의해 만들어지며 책에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 작자의 고민과 생각이 들어있고 작자의 노동이 숨배어 있는 것이 아닌가.
책에서 말하는 진리 같은 내용도 알고 보면 작자의 관점과 주장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수긍하게 하면 바로 진리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받은 충격과 격동으로 방향을

왔다. 거기에 또 교재 편집이라는 직업이 든든히 받쳐줬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대신 책은 책대로 원 없이 벌 수 있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꼭 봐야 했고 꼭 문학에 대해 말하고 세상에 대해 말해야 했다.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누군들 눈칫밥을 먹지 않으리오만 나는 눈칫밥을 적게 먹거나 먹지 말아야 했다. 그러니 이 또한 얼마나 자랑스럽고 즐거운 일인가. 물론 그동안 계속 그 일에 몰두해 있어 직업병같이 모든 일에 대해 늘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민폐를 끼쳤지만 말이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즐거운 전변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나와 책 사이의 관계였다. 전에는 책이 내 삶의 길잡이였다면 이제는 내 삶의 도구가 돼버린 것이다. 좀 더 예리하고 좀 더 많은 비판적 시각을 확보하기 위해 좀 더 많은 책을 읽어야 했고 그 결과는 오롯이 내 몫으로 된 것이다. 내가 내 발언의 주인공이 되고 내 삶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그러니 이 이상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돌이켜보면 책과의 반백년이 넘는 인연, 바로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사람들과의 만남과 어울림이 첫 번째 역할을 한 것 같지만 사람들은 오고 가면서 자리를 비울 때가 있어도 책은 언제나 내 곁에 있지 않는가. 그러니 무기야 잘 있거라가 아니라 무기야 계속 함께 해다오가 내 바람이다. 내 향년이 계속되는 한 제일 감사해야 할 것이 책이 아닐까?

그냥 헌 모자 하나 덮어쓰고 바다가 보이는 언덕으로 가고 싶은 정도이지.

와 책이란 작품에 이어서 최백호 님의 독배행 내 책 듣고 왔는데요. 어떠세요? 네, 우리는 때로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또 때로는 현실에서 잠시 도피하기 위해 또 때로는 나 자신을 찾기 위해 책을 읽곤 합니다. 그리오가 무엇이든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발을 딛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책은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요 라고 말입니다. 어떠세요? 공감 가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뜨끔해 나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람이거든요. 사실 필사를 하면서 오히려 독서를 조금씩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책은 읽고 싶은데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저는 책을 많이 읽지 못해서 항상 거기에 대한 주눅이 들어 있었는데요. 책만 들면 왠지 모르게 자꾸 잠이 쏟아져서 말이죠. 어쩌죠? 그래서 그런 이런 피탈로 책을 많이 읽어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채워가야 합니다.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채워야 하는데요. 다행히 저는 또 그 필사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매일 책 속에 좋은 내용들을 적으면서 또 그것이 계기가 돼서 요즘은 독서도 조금 하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정말 하루가 뿌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매일매일 지금 운동도 어찌 보면 거의 네, 견지를 하다 보니까 피부도 왠지 모르게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일, 저는 항상 이런 좋은 것이 있으면 많은 분들한테 공유하고 싶어서 안달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독서도 가끔 하고 또 운동도 하고 그리고 거울을 보세요. 점점 더 예뻐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매도 그렇고 우리 여성분들은 어떻게 공감이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점점 예뻐지다 보면 거울 앞에 더 서고 싶고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예쁜 옷도 더 입고 싶어지고 아이를 키우면서 왠지 모르게 조금 축 처진 그런 느낌으로 몇 년간을 살았던 것 같은데요. 반년 동안 선생님과 함께 이 일을 진행해 오다 보니까 저 또한 많이 좋아진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일 많이 체험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요. 책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요. 이제는 우리 여성 클럽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 하루를 돌아보면 스마트폰을 잠깐 보는 그런 시간들 또 가끔 출퇴근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이와 함께 출퇴근해서 거의 그런 시간이 적지만 예전에는 혼자서 사실 공공버스를 타고 퇴근하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시간도 생각해보면 이어폰을 끼고 뭔가를 들을 수 있었는데 말이죠. 이런 찰나찰나의 순간들도 쌓이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가 될 수 있다는 점 명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독서는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드는 작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 또 잠자리 들기 전 10분의 평안, 그렇게 책은 우리

우리의 일상의 쉼표가 되어주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바쁘게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책이 좋은 리오를 뽑으라면 무엇을 뽑고 싶으세요?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 아날로그적 매력, 네, 옛날의 그런 매력을 선물해 주는 것을 저는 뽑고 싶은데요. 책을 만났을 때의 설레임, 여러분들 느끼시죠? 저는 가끔 그 김쌤이 추천해 주는 책을 구매할 때 있는데요. 그 택배 받기 전까지 좀 설레이거든요. 표지와 페이지를 넘기는 그런 감촉도 좋고요. 책에서 나는 고유한 냄새까지 모두 특별한 선물입니다. 지금 모두 정말 휴대폰만 만지작 하는데요. 가끔은 그런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옛날 아날로그적 매력을 느껴보는 것도 좋지 않은가 싶은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라디오를 듣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에서 보면 아날로그적 그런 순간을 느끼고 있는 셈이죠. 독서의 가장 큰 매력은 혼자이지만 함께라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공감 가죠? 혼자서 책을 읽고 있지만 뭔가 모르게 누군가와 함께한다 이런 느낌을 받곤 하죠. 책 속에서 나와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위로를 받고 또 공감을 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책을 통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보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한 페이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최소천님께서 그리 좋아 귀 기울여 듣는데 책을 읽으며 노래를 들으며 독백처럼 울리는 최백호의 노래 뭉클했습니다. 맞아요. 이런 노래 이런 독백이 다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이 곡을 처음 접했을 때 참 의아했었는데요. 제일 처음 이 노래를 들려드릴 때 박소님께서 이런 노래도 있으세요 하던 그 순간이 전 지금도 내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데요. 최소천님도 오늘 최백호 가수의 노래에 뭉클했다고 하네요. 목소리가 또 특유하죠. 내용도 좋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소님께서 지금의 나에게 글로 표달할 수 있는 자그마한 능력이 있다면 그건 바로 어릴 때 읽었던 수많은 명작과 책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차곡차곡 읽어두었던 그 순간순간들이 쌓여서 지금의 박소님, 네, 지혜롭게 사시는 박소님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저도 가끔 랑독을 하다 보면 어릴 때 저는 시골에 있었잖아요. 마당에서 엄청나게 교과서를 죽어라고 읽었던 것 같아요. 옆집에서 항상 네, 신기해할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그때는 교과서 위주로 저는 랑독을 했는데요. 그 랑독이 오늘의 저를 조금 더 만들어준 것 같아요. 박소님의 그 멘트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김성공님께서 조일남 선생님의 좋은 글 나와 책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글을 쓰시는 분이시니까 많이 공감이 될 겁니다. 그리고 향기님께서 참 좋은 글이네요. 독서를 하면 또 다른 세상을 만나 책 속에서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죠. 오늘 책에 대한 방송 너무 좋아요. 그래요. 사실 준비가 덜 됐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셔서 우리 방송은 정말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방송입니다. 김성공님께서 소학교 1학년 때 십자관 넘긴 후 그냥 앉아 과문을 다 읽고야 일어났던 생각이 떠오릅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소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도 신문을 읽는 애들도 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화자님께서 오늘 좋은 글 내용으로 책은 친근한 친구라는 실감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요. 책을 읽다 보면 특히 노년에는 치매 예방에도 으뜸이라고 하니까 네, 많은 투자가 필요 없이 네, 우리 함께 약간의 시간만 투자해서 함께 하다 보면 우리는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질 높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박소님께서 어릴 때 선생님 댁 책장 속에 그 많은 책을 선생님 덕분에 한 권 또 한 권 읽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책 한 권 건네받아 안을 때마다 늘 설렜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는 정말 책을 어디가 구하기 힘들었죠. 책이 있는 집들도 많지 않았고 이런 선생님이 또 오늘 생각이 났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선생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감사함을 진심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오늘 또 저의 이 방송을 통해서 전파를 타서 하늘 끝까지 전해질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오늘 또 생방송은 이렇게 또 따뜻한 시간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향기님께서 아버지가 소학교 교장이셨는데 맞아요. 예전에 한번 얘기하셨죠. 학교 공장이 잘 돼서 그림책을 한 마디씩 사들여 올 때면 저는 그림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책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오늘날까지 책을 즐겨보는 제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는 많이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노력해보려고 하는 네 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멘트들을 보내주셔서 저에게는 큰 힘이 되는데요.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호응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김옥화님 오랜만에 네,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빨리 흐르죠.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르녹입니다. 문학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100세 장수료인의 특징하면 아주 적게 드시는 소식과 함께 전혀 급할 것 없는 느긋한 성격과 기억력이 대단히 좋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는 책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100세를 넘긴 장수로이는 대개 결단력이 뛰어나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향해 똑바로 나아간다. 하지만 삶이 적응을 강제할 때는 유연한 사고로 변화를 수용한다. 또 그들은 쉽게 타인의 호감을 산다.

네, 낮은 것으로 흐르는 물과 같은 삶의 지혜와 태도야말로 장수를 누리는 길입니다. 곳곳에 파인 웅덩이와 나뭇가지, 돌멩이에 걸려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면 스스로 소중한 생명력을 깎아먹는 일이 되고 맙니다. 막힌 길도 돌아 흐르는 물 같은 삶이 장수의 비결이 아닐까요? 물은 낮은 것으로 흐르며 어떤 그릇에도 자신을 맞춥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무리하지 않고 돌아가거나 때를 기다려 넘어갑니다. 요연하되 단단하게, 저용하되 깊은 지혜가 녹아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의 대문자로 결항이라는 소식이 떴다. 거센 바다 바람 때문에 배가 제시간에 출발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시작은 우리가 작은 섬으로 여행을 떠날 때부터 이야기해야 될 듯 싶다.

떠나는 날 아침부터 나는 열이 나기 시작했고 두통이 심했던 터라 배를 타는 것이 여간 거단한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메스꺼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어쩌다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이라 투정을 부리며 가지 않겠다고 말할 상황도 아니었다. 배는 서서히 항구와 멀어졌다. 먹장 구름이 몰려오면서 당금이라도 비가 쏟아질 태세였다. 도시의 높은 빌딩들은 시야에서 점점 작아지다가 이내 사라져버렸다. 온라인에서 봤던 선상의 사진과는 다르게 바다에는 갈매기 한 마리 보이지 않았고 황토색 바닷물만이 출렁이며 양쪽으로 갈라졌다. 여행지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냉정했다. 양만은커녕 그저 찬바람만 쌩쌩 부는 휑한 바다만 보일 뿐이었다.

2시간 후에 우리는 섬에 도착했다. 그때는 이미 어둠이 내린 저녁이었고 잔잔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예약한 호텔로 향했다. 바닷가 주변의 호텔로 잡았는데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인기척 하나 없이 썰렁했다. 바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음산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방에 들어서기 바쁘게 전화벨이 울렸다. 엄마한테서 걸려온 전화였다.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먼 친척벌이 되는 여사애가 돌아갔다는 소식을 나한테 전해줬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머리속에는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그 여자애의 모습이 떠올랐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반짝이던 눈빛, 곱게 뻗은 다리와 가늘고 긴 손가락, 피아노에 재능이 있어 유망주로 불리던 아이였다. 하지만 그 여자애의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가정 형편이 허락되지 않아 꿈을 접은 모양이었다.

지적장애가 있는 오빠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는 많은 시간을 밖에서 일했고 여동생인 여자애가 대신 오빠를 돌봐야 했다. 어머니가 온종일 밖에서 일하고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와도 오빠부터 챙기느라 여자애는 홀로 외로움을 견뎌야 했다. 결국 그 여자애는 20대의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삶이 자신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 버릴 때 자신의 마음을 위로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의 그 속수무책을 나는 조금 알 것 같았다. 그 여자애의 장례식이 저촐하게 마무리됐다고 말하던 엄마는 어린 나이에 결혼도 못하고 너무 일찍 떠났다며 수학이 적혀내서 울먹이고 계셨다. 그리고 생을 마감하던 순간에 그 여자애의 주머니에는 단돈 20원이 들어있었다고 했다. 그 여자애한테 의지할 만한 사람 하나가 없었다는 사실이 엄마와 내 마음을 시리게 했다. 그럼에도 삶은 또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서류 없이 흘러만 갔다.

이역하여 거세게 불던 바다바람도 잦아졌다. 나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조용히 신발을 신고 호텔 밖으로 나갔다. 잔잔한 바람이 내 볼을 스쳤다. 바다 비린내가 콧속으로 스며들었고 가뜩이나 어두운 밤에 쓸쓸함마저 더해졌다.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 어두움이 마치던 여자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듯했다. 아니, 그게 어쩌면 내 마음일지도 모른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갓텐 사이로 햇살이 흘러들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자유롭게 날아야 된 새들이 가지에 내려앉아 쉬고 있었다.

가족들이 몸이 불편한 나를 배려해준 덕분에 늦잠을 자고 일어났다. 오후쯤에 바다를 보려고 차를 타고 이동했다. 여행지라고 하지만 추운 겨울이어서 그런지 관광객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섬을 둘러싼 바다의 광활함은 경이로웠다. 그 황홀함은 한마디 말로 형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거센 파도가 돌을 치며 밀려왔다가 다시 바다 품으로 돌아갔다. 바다의 끝은 보이지 않지만 그 어딘가에 끝이 있듯이 이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가리라 믿었다.

차에서 내려 바람을 맞받아 소리를 질러 보았다. 가슴에서 뭔가 올라오면서 여자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아팠지만 행복했어. 그 여자애는 살아있는 동안 행복했을까? 가정 형편이 허락됐다면 여자애는 자신의 꿈을 이루었을까? 한 생명이 폭눈 녹듯이 사라졌다. 잠깐 뭔가가 내 심장을 뚫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가족들이 모래사장으로 내려오려고 나를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여행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햇빛을 받은 모래알들은 요란히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었다. 손으로 만지니 부드럽고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다.

손가락으로 모래오의 하트 모양을 그려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파도가 몰려와 그 흔적을 말끔히 지워버렸다. 발로 자국을 남겨봤지만 똑같이 흔적은 사라졌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행복한 삶은 무지개 너머에 있지 않다.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삶의 형태를 이루듯이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진 그녀 사이에게도 아픔 속엔 분명 작은 행복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내 가슴에 고여있던 슬픔이 조금은 줄어든 기분이었다. 잠시 쉬려고 근처에 있는 커피숍으로 발길을 옮겼다. 커피숍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소품도 아기자기하고 구경거리가 수두룩했다. 가게 가운데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큰 대자로 편안하게 누워있었다. 주문을 마치고 조용한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우리는 각자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핸드폰 사진 첩속에 들어있는 가족들의 사진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바다에 그려놓은 하트를 찍은 사진을 유챗으로 보내왔다. 잠깐 사이에 서로를 찍은 사진들이 몇십 장 넘게 오고 갔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손님은 우리뿐이었지만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았다. 외딴 섬에서도 온기를 찾을 수 있듯이 외로움은 그냥 바라보는 시선에 차이인 듯하다.

바람이 불었다가 다시 멈추듯이 우리는 그렇게 흔들림과 멈춤을 반복하며 거성된 목적지를 향해 간다. 어쩌면 그 거성된 목적지가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불행한 시선보다 축복의 마음을 담아 그 여자애에게 뭔가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감정을 억누르며 마음속으로 외쳐보았다. 너의 행복을 빈다. 눈시울이 뜨거워 나며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이가 말없이 상우에 놓여있는 휴지 두 장을 뽑아 나에게 건네줬다. 바람처럼 스쳐간 그 여자애의 삶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듯했다. 비바람과 태풍이 우리 몸을 적시고 쓰러뜨릴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행복한 추억에는 우리를 살려주는 힘이 있으니까.

성로행의 시작과 끝은 고달팠다. 항구로 출발하려는데 거센 바다바람으로 배가 운행하지 못한다는 결항 통보를 받았다. 당황스러웠지만 가족과 함께여서 두렵지는 않았다. 삶의 묘미는 이런저런 예측하지 못한 순간들과 마주하는 데 있다. 여행 과정에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만들어갔던 소중한 추억들. 이 모든 것이 쌓여 흘러간 시간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 큰 여자애는 아프고 외로웠지만 그 속에도 분명 행복한 순간이 있었으리라. 힘겨운 날들 속에서도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며 버텼을 그 여자애의 모습이 겹쳐졌다. 누군가의 불행을 가볍게 논하지 않기로 했다. 감히 한 사람의 인생을 오만하게 재단할 권리는 없다. 삶은 불행과 행복이 손을 잡고 나아가는 길이 아니겠는가. 쓴맛을 걸러내면 남는 단맛처럼 아픔 속에서도 반드시 빛이 있다는 것을 그 여자애를 통해 배우게 됐다.

추억을 만들어준 바람과 멈춰준 배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그 여자의 삶이 형편없지만은 않았음을

받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부디 저 세상에서는 더 이상 아프지 말고 버는 내 모습대로 밝게 웃음 짓길 바란다.

그녀의 삶에서 얻어낸 소중한 깨달음은 이번 섬료행의 추억과 함께 고스란히 내 마음속에 간직해 둘 것이다. 핸드폰의 배가 다시 정상적으로 운행된다는 소식이 떴다. 창밖을 보니 겨울을 갈아엎은 봄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네, 행복한 문학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쳐가는 바람. 네, 오늘은 황혜금님의 작품을 만나봤습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1: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네, 행복한 문학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울할수록 잘 쉬고 잘 먹어야 한다고 하네요. 수면과 영양이 우리 감정을 지탱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무기력과 열등감이 올라올수록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책을 펼쳐보라고 합니다. 읽는다는 건 다시 해보겠다는 의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날 수 있는 서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도 자신을 잘 지켜가는 지혜로운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뉴스입니다. 제15차 오개년 기획시행 원년을 맞아 우리 성의 대외무역이 양적 팽창에서 고품질 고도화로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북개방 거점이라는 국가전략지위는 기업들의 해외수주와 산업사슬 해외진출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농기계 보급 핵심 지역인 우리 성에서는 활기 넘치는 농기계 부품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됐습니다. 해림시 건요기계 제조회사는 8년 전 단 6명의 소규모 공방에서 출발해 현재 한국 선도 농기계 업체 최대 중국산 부품 공급업체로 탈바꿈했으며 위탁가공 하청업체에서 업계 핵심 경쟁자로 거듭났습니다. 해림시 건요기계회사의 생산공장에서는 새롭게 생산된 프론트 로드 부품 100세트가 한국 대형 농기업인 대성공업으로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출 물량은 해외 고객사의 높은 신뢰를 방증해주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진출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8년 전 최춘학 부부를 포함해 전 직원이 6명에 불과했던 건요기계 회사의 년간 생산액은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소규모 업체였지만 중국인 자체 고품질 농기계 부품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최춘학 대표의 신심은 소규모지만 전문성을 갖춘 임직원 팀에서 나왔습니다. 직원구부터 생산 공정까지 전 과정을 자체 개발하며 기술 자립만이 생존과 성장의 유일한 길임을 인식했습니다. 당시 국내 생산 원가의 상승으로 해외 협력 업체를 찾던 대성공업은 중국 내 여러 업체를 현장 실사한 끝에 규모는 가장 작지만 연구개발 역량이 뛰어난 건요기계 회사를 파트너로 락점했습니다. 하지만 첫 량산한 제품이 한국으로 선적된 뒤 겨울철 혹독한 운송 환경과 남북 온도차로 제품 표면에 대면적의 부식이 발생해 전량 반품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약 70만 원에서 80만 원에 달하는 손실은 막 창업한 기업의 치명타를 안겼습니다. 일본 한국 공급업체를 대체하려면 이들보다 엄격한 품질 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판단 아래 건요기계 회사는 국제 최고 수준에 맞춰 소재 규격 대비표 제정, 원자재 재검사, 부식 방지 처리 및 포장 개선 등 정밀 관리 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했습니다. 현재 제품 라인업은 수종에서 500여 종으로 확대됐고 자동 용접 비율도 80%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단순 하청 생산으로는 시장 주도권을 질 수 없습니다. 2023년 한국 측이 공급사슬 리스크 분산을 위해 수주 물량을 축소하자 건요기계 회사는 자체 완제품과 브랜드 개발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자체 연구 개발한 로터리 경운기와 프론트 로더는 시제품 제작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시장의 성장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대성공업의 중국 제2공장으로 자리 잡고 국산 부품이 역으로 하늘 본사 공급망에 진입하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이 기업의 수출액은 2,3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중차 GTR 차량 회사의 철도 특수 컨테이너 사업이 중요한 리정표를 달성했습니다. 만 번째 20피트 35톤 프레임식 철도 고일강 컨테이너 제품이 자회사인 대제 컨테이너 회사에서 공식 출고된 것입니다. 이로써 중국 철도 프레임식 고일강 컨테이너의 누적 보유량이 성공적으로 만 대의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20피트 35톤 프레임식

발생할 수 있는 거일강의 손상을 원천 차단하고 운송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지게차나 자동화 전용 크레인 등 기계화 하역 장비에 완벽히 맞춰 고효율 작업을 실현했으며 인력 의존도를 낮춰 작업자의 노동 강도도 완화했습니다. 소직경 코일강의 경우 소프트 슬링을 이용한 하역도 가능해 적용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현재 흥룡강성 배청현 시중향은 봄철 모내기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시중향의 표 재배 면적은 1200무에 달하며 과학적인 재배 기술에 힘입어 표 자람새가 양호해 예상 수확량은 무당 950근, 무당 평균 수입은 4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표 산업은 지역 주민 5명에게 장기 일자리를, 40명에게는 유연한 임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증대 경로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 지역의 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극의 얼음 도시 할빈은 시원한 여름을 맞아 세계 각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여름 더위구에 위치한 중화 바로크 역사 문화거리가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도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100년 역사 문화거리는 건축 박물관이라 는 독특한 매력과 현지인들의 일상생활이 묻어나는 몰입형 체험을 통해 얼음의 도시, 여름의 도시라는 피서지 정의를 새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외국인 관광객들은 여름철 할빈을 선택한 이유로 시원한 기후와 독특한 역사적 분위기를 꼽았습니다. 여름철 할빈은 겨울 한 계절만 아름다운 도시라는 락인을 점차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태양도의 캠핑장에서부터 볼가장원의 러시아 풍정에 이르고 또 주황대가의 빵 모양 돌길에서 중화바로크 역사문화거리의 조각기둥에 이르기까지 할빈은 시원한 기후와 유럽식 풍정을 바탕으로 하나의 완전한 피서 레저 산업사슬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봉화 동령 유물에 깃든 이야기, 전시관 속 항일 영군 유물 이야기를 주제로 한 문화창작 엽서가 동령 요새박물관에서 처음으로 발행됐습니다. 동령은 동북 항일영군의 중요한 활동지역이자 일본 침략군의 아시아 최대 군사 요새군이 위치했던 곳으로 이 붉은 땅에는 전쟁과 포화의 세월을 증언하는 수많은 혁명 유물이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발행된 문화창작엽서 시리즈는 항일영군 전사들의 생활용품, 작전 무기 등 대표적인 소장 유물을 창작 원형으로 삼았으며 유물 채색 그림 해석과 정신 해설 방식을 디자인했습니다. 에 적용했습니다. 일전 문화 및 관광부는 2025년 문화 및 관광 발전 통계 공보를 발표했습니다. 공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A급 관광지는 총 16,994개였으며 직접 고용 인원은 173만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간 관광객 수는 연 인원 75억 1천만 명, 관광 수입은 5,544억 9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공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문화 및 관광부 소속 예술공연단체는 총 1,879개였습니다. 연간 공연 횟수는 39만 2천 회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으며 국내 관객 수는 연 인원 3억 1천만 명으로 2.4%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는 공공미술관 740개, 공공도서관 3,253개, 대중문화기관 4만 4천 개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는 국가급 무형문화재 대표 프로젝트가 1,557항목, 국가 비물질문화유산 대표 전승자가 3,994명에 달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29번째 시간입니다. 강영천이 구의 교도원으로 소환되어 왕관장을 떠나가게 되자 어머니는 사랑채를 비워두고 전쪽으로 부대가 오면 들게 하였다. 매번 여기에 류숙하는 전사들은 인차 어머니와 친숙해졌다. 어머니는 그들이 추울세라 구두를 덮여주고 옷을 빨아 키워주었다. 전사들이 말리면 그는 일부러 성을 냈다.
1: 이 사람들아, 누구하고 일어나? 왜 여기가 자네들 집 같지 않은가? 우리 애들이 임자들 집에 가면 자네들 어머니에게 폐를 끼칠 게 아닌가? 그만 됐네. 더 말하면 나 화를 내겠네.
0: 친어머니와 같이 친절한 어머니를 바라보는 전사들은 그때마다 깊이 감동되어 코허리가 시큰해짐을 느꼈다. 그 뒤부터는 부녀 구국회가 이 일을 맡아 나서서 마을에 주둔한 군대가 저절로 옷을 빨고 깁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한 번은 어머니 집에 한계반 전사들이 들었는데 바로 왕동회가 있는 그 반이었다.

0: 그들 가운데 다들 시월이라고 부르는 전사가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를 제일 귀여워하였다. 이 젊은 전사도 무척 귀엽게 놀았다. 수자와 득견이 만자까지도 며칠 못 가서 그를 친오빠 친형보다 더 친숙히 대하였다. 어머니는 그가 권유현 사람이며 아버지는 외놈에게 살해당하고 어머니와 도처에서 밥을 빌어먹다가 팔로군에 입대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월이는 어머니가 지금 어디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바로 이 때문에 어머니는 그를 더욱더 사랑하고 아끼었다. 시월이가 알아누웠을 때 어머니는 그를 극진히 보살펴주어 인차 몸을 초서게 하였다. 어머니는 이 일을 겪고 덕강이도 밖에서 앓기나 하면 돌보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친형제처럼 다정한 전사들과 자애로운 어머니와 같은 상급 간부들을 보고 마음이 놓이었다. 어머니치고 그 누가 자기 몸에서 떨어져 나간 그 살점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군대가 떠나는 것은 온 마을의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가장 괴로워하는 일이었다. 수자는 평시의 활기를 잃어버리고 부끄러움을 아는 듯 남몰래 눈물을 닦는다. 덕견이는 전사들의 팔을 꼭 부여잡고 큰 소리로 조른다.
1: 빨리 돌아와요. 또 우리 집에 들어요. 네.
0: 만자는 어머니 품에서 발버둥치며 큰 소리로 종알댔다. 그는 전사들이 그의 작은 볼에 몇 번도 입을 맞춰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2: 덕견아, 잘 있어. 어?
3: 아수바니, 정말 많은 배를 끼쳤어요.
4: 우리는 꼭 더 많은 적들을 물리쳐 아주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5: 자, 아주머니 잘했어요.
4: 잘했어요, 아주머니.
6: 안녕히 계세요.
5: 안녕히 계세요.
0: 어머니는 묵묵히 전사들의 격동적인 작별 인사를 들으며 매 사람을 마음속에 새겨두려는 듯 그들의 생기발랄한 얼굴들을 자세히 뜯어본다. 그는 줄곧 동구박까지 전사들을 바래주고 또 언제오에 올라서서 석별의 정을 금치 못하여 손을 흔들고는 점차 멀어지는 대오를 마지막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본 뒤에야 천천히 집으로 돌아선다.

0: 저녁해는 서산에 기울었다. 하늘에 우불구불 늘어진 명주필 같은 흰 구름은 저녁 너울이 비껴 산뜻하고 눈부신 꽃비단처럼 새파란 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봄날의 운치를 더 한층 돋구어주고 있었다. 먼 곳으로부터 팔로군 대렬이 산에서 쏟아지는 폭포수와도 같이 기세도 높이 마을로 들어왔다. 두 아이를 하나는 안고 하나는 이끌고 마을에 들어선 어머니는 여느 때와 달리 거리가 흥성거리는 감을 느꼈다. 가는 곳마다 유쾌한 웃음소리가 흘러넘치고 있었다. 어머니가 집에 들어설 때는 날이 이미 어둑시그레하였다. 뜰하게 서 있던 전사들이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마주 달려왔다.
1: 아니, 아주머니가 돌아왔어.
2: 우리 옛 집주인이 돌아왔다.
3: 덕현아, 나 알만 아니?
4: 어? 네.
0: 어머니는 왕동해 반 전사들이 다시 돌아온 것을 보고 웃으며 반색하였다. 왕동해가 다가와서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하였다.
2: 아주머니, 또 배를 끼치러 왔어요.
4: 아유, 그런 말 말게. 자네들이 오지 않았다면 내가 보고 싶어 못 견디네. 자네들이야말로 정말 수고하지.
0: 어머니는 집안에 대고 소리쳤다.
5: 지연아!
6: 어머니! 언니는 벌써 부대를 돌보러 나갔어요.
0: 수자가 집안에서 대답하였다.
4: 그럼 네가 빨리 물을 끓여라.
3: 그만두십시오. 아주머니, 목마르지 않습니다.
0: 전사들은 한결같이 사양하였다.
6: 저 아까부터 끓이고 있어요.
0: 수자는 생글거리며 대답하였다. 덕견이는 벌써 전사들과 장난을 하고 있었다. 그는 쪽골상에 앉은 전사의 품에서 다른 전사와 돌 가위보를 놀고 있었다. 그는 령리한 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작은 주먹을 부르짖었다가 그 전사와 같이 돌 가위보를 부르며 손을 내밀었다. 그 전사의 큰 손이 얼마간 굼떠서 방금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펼치며 가위를 만들자 덕견이는 대뜸 주먹을 부르짖고 돌을 내밀었다. 가위가 돌을 벨 수 없기에 그 전사가 져서 한 손을 내밀고 다른 손가락으로는 자기 코를 가리켰다. 덕견이가 그의 손을 딱 때리며 귀 하고 외치자 그 전사는 얼결에 잘못 짚어 입을 가리켰다. 덕견이가 다시 코 하고 외치자 그는 또 귀를 짚었다.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렸다.

만자는 한 전사가 안고 입 맞추고 나면 다른 전사가 받아서 펀쩍 축해 올려 재롱을 피우게 한다. 말소리, 웃음소리, 노래소리로 자그마한 뜨락은 펍석 끓었다.

0: 원동해가 즐거운 기분에 취해 있는 어머니에게 다가와서 흥분된 어조로 말을 걸었다.
1: 아주머니, 덕강이를 알아봤어요.
2: 어? 어디 있나?
1: 우리 타부에서 뇌낙병을 해요. 나도 그를 만나서 집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키도 더 크고 몸도 많이 좋아졌어요. 모두들 일을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2: 그래, 그러면 좋지.
0: 어머니는 온몸에 찾아드는 행복감으로 머리가 핀 도는 듯 짚었다. 그는 자기가 낳아 키운 아들이 왕동해처럼 기꼴이 장대해진 모습으로 눈앞에 서 있는 것만 같았다.

0: 저녁을 먹은 후 어머니는 전사들의 옷과 깨진 신들을 가져다 손질해 놓으려고 사랑채로 들어갔다. 방금 대문 오기에 나섰을 때 란자가 한 무리의 처녀들을 이끌고 마주 걸어왔다. 란자는 회색 눈을 익살스레 깜빡거리며 웃었다.
1: 아주머니, 군대 동지들이 자리를 다 잡았어요?
2: 아니, 아직도 뜰하게 있다.
0: 그가 롱을 한다는 것을 아는 처녀들은 일부러 정색해서 법석 고하됐다.
1: 그래요? 그럼 우리가 배치하죠.
0: 어머니는 웃으며 그들을 가로막았다.
2: 썩 물러가거라. 너희 청년 부녀대를 기다리다간 군대들이 지쳐버리고 말겠다. 가거라. 어서 다른 집에 나가서 돌아보아라.
0: 몸매가 호리호리하고 까만 눈을 가진

0: 활발스러운 처녀가 정색해서 변명하였다.
1: 큰어머니, 우리는 옷을 가져다 빨려.
2: 가잖아. 빨리 가자.
0: 말도 채 못했는데 그의 동무들은 그를 밀고 당기며 나무랐다. 어느 처녀인지 그의 등에 주먹까지 휘둘렀다. 처녀는 그만 에게게 하고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는 그들이 노는 모양이 하도 우스워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3: 그래도 억자가 착하지. 큰엄마에게 실토하거든. 여 약바른 계집애들아. 그리고 너, 청년분회대 대장 란자도 하나같이 속에 장깨만 가득 차서 이 늙은 일로 업신여기지. 난 너희들 속심을 벌써 깨뜨리고 있어. 썽불러 가라. 돌아서지 않으면 나 화를 내겠다.
2: 응? 알았어요.
0: 어머니는 미소를 짓고 처녀들이 희희닥닥거리며 욱 쓸어 나가는 것을 눈으로 바래주고 나서 몸을 돌려 남쪽 뜨락으로 갔다. 문 안에 들어서자 웃도리를 벗은 한 전사가 재빨리 무엇을 등 뒤에 숨기며 어색한 웃음을 짓는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못 본 척하고 그들이 자리를 권하는 대로 가 앉았다. 그리고 자네들은 그저 장난이라는데 하며 우통 벗은 그 전사가 깊담한 옷을 가로챘다. 전사들은 모두 입을 벌리고 어정쩡해 웃기만 했다. 깨진 옷과 신 양말들을 찾아내고 한동안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돌아가려고 일어선 어머니는 갑자기 몸이 굳어졌다. 이때에야 전사들 몇이 적어진 것을 알았다. 그는 왕동해에게 물었다.
3: 저 쇼리와 다른 동무들은 왜 오지 않았나?
0: 전사들이 부르는 호칭을 그도 배웠다. 그의 물음에 전사들은 얼굴에 웃음을 가시고 천천히 고개를 떨어뜨렸다. 놀란 눈길로 흐려진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섬찍했다. 그의 안색은 흐려졌다. 불씨의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깔렸다.

0: 왕동해의 검붉은 얼굴에는 엄숙한 표정이 흘렀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가까스로 누르며 침통한 어조로 말하였다.
1: 아주머니, 쇼리와 부만장은 희생되었습니다.
0: 어머니는 머리가 윙하고 콧마루가 시큰해 났다. 급히 옷자락을 눈으로 가져갔다. 왕동해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1: 아주머니, 너무 괴로워 마십시오. 전사는 싸워야 하고, 싸우면 피를 흘리고 희생하기 마련입니다. 쇼리, 그는 영목스럽게 희생되었습니다.
0: 어머니는 두 눈이 퀭해서 왕동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어머니의 눈앞에는 령리하고 활발한 청년이 나타났다. 이 젊은이는 그 무엇이나 좋아하듯 언제나 눈을 가늘게 뜨고 벙실벙실 웃는다.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일어나 어머니에게 물떡을 가득 채워주고는 노래도 흥얼거리고 휘파람도 불어가며 뜨락을 깨끗이 청소해 놓는다. 수자와 덕견이에게 노래를 배워주고 만자를 웃기며 데리고 논다. 그러나 지금 그는 너무나도 일찍이 저 세상으로 갔다. 그 얼마나 짧은 생인가. 어머니는 꼼짝하지 않고 등잔불을 지켜보았다. 부드럽고 간

0: 나는 연기는 사람들의 숨결에 흔들거린다. 어머니는 여기가 자기 집인 것이 아니라 불길이 뒤번지는 전투장인 것 같은 감이 들었다. 그는 마치 다부진 한 청년이 서리빨 치는 총창을 꼬나들고 외놈들의 무리 속으로 돌격해 들어가고 다른 어느 한 이름 모를 곳에서는 백발이 성성한 늙은 어머니가 절망적으로 통곡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만 같았다. 바로 이 순간에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도 희생될 수 있고 그 늙은 어머니의 운명이자 자기의 운명일 수 있으리라는 예감이 들어 부르르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는 인차 고개를 쳐들었다. 잠시나마 자기가 지나치게 아들을 근심하고 아끼는 것은 리기적이고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다른 사람들과 비하면 자기는 훨씬 더 나았다. 어머니 된 사람은 자기 혼자만이 아니다. 그러나 뒤미처 더욱 긴장된 감정이 밀려들었다. 어머니는 더더욱 아들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과 전쟁의 공포를 깊이 느꼈다. 하지만 아들이 몸 가까이로 돌아올 것을 바라지는 않았다. 그도 그 아이들이 전선에서 싸우지 않는다면 놈들이 쳐들어와서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어머니들을 살해하리라는 것을 똑똑히 알았기 때문이었다. 드라마 숨바귀꽃 2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그 세계 맞서면
1: 北京时间13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그립고 걷고 싶은 고향길로 오늘 여청 앞마당에 천막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청 앞마당 프로그램입니다. 고향은 누구에게나 어릴 적 추억이 깃든 곳이고 아름다운 곳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청 앞마당 프로그램은 고향을 주제로 한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그럼 먼저 산동성 청도시에서 근무하는 리충권 씨가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면서 요청한 노래 손풍금 타는 총각을 보내드립니다.

경치 좋고 살기 좋은 내 고향 연전은 춤의 고향이고 노래의 고향입니다. 북경에서 근무하는 윤연희 씨는 올여름 휴가엔 꼭 고향에 찾아가 부모님과 그동안 못 나눈 이야기도 마음껏 나누고 그리웠던 고향 친구들도 만나보고 싶다면서 노래 춤의 고향, 노래의 고향을 요청해왔습니다. 고향을 그리는 모든 분들께서 함께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0: 한국에서 근무하는 리걸 씨는 고향의 따뜻한 정이 그리워난다면서 마을 전민들이 즐겨보내서 본 4천 원이 넋두리를 요청해왔습니다. 이 밖에 한국에 계시는 김옥희 씨도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이 소품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1: 어, 젊은이! 야, 그 구동부로 그 아스팔트에다 그렇게 막 던지면 그걸 어때요, 저거? 도련단데 도련단데 도토태와 같은 아그네. 아이, 그거 허여 사라를 그렇게 길에다 번지니까 그거 무시게 돼요, 그게. 에고, 사람들이 정말 양심이 없어. 아이, 길이라면 이래 쫙 닦아 놨으면 좀 위사도 좀 지키고 그래야 되지. 그게 무시겨, 그게. 이고 도토바 같이다 그래. 뒤에 길래 그저 안까지 오더는 달아난 지 10년 돼서 아이 어디? 그래서 이고 저거 뭐 저거 헛떡헛떡 웃으면 들었거든. 그저 내 말은 미래 타라졌고 그저 동네지 그저 강아지 짖는 거 아니에요. 그저 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 태양촌에서는 떠났는지 모르겠다. 이고 무식이 하자 해도 그저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와이 야 태양촌에 채놓지요? 야야 그래 뒷꿈은 또 나왔어? 야 에고 기세 말이요. 아이 원래는 그저 각 촌에서 모두 동원해서 한다던 게 그새 지금 어디 농촌에 사람이 있어? 길에 놓을까다 그저 지내서야 이래 모두 사람은 다 같이 동원해서 그저 한 세계 돌목이나 그래 한다. 우리 촌에 길이야? 에구 드나나나 전문 각시라는 게 거저 둘밖에 없어. 다 거저 우리 독보도 놀고 있네고 그래서 한번 거저 호래보고 거저 서바 아이간 통과가 들이지. 야 길에가 거저 저 앉은다 거저 너무 암에 길에도 나와서 뭐 옛날 거저 솜씨를 좀 피우라 이게 하긴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제냐 오늘은 다 못 와서 연습한다. 에고 내 것이 10년만 이렇게 젊어도 거저 내 열에 폴폴 날아다니게 했는데 어때 그게 생각대로 잘 아이냐? 어때 올해는 날씨 도박이랬는지 거저 맥이 떨어지면서냐 죽의 가시빨 맥도 없단데 야 그래 좀 이따 만나겨. 에고 하기사 글쎄 아 이게 동네라는 게 무슨 게 아들 있고 여자들이 있어야 이게 무슨 게 사람 사는 맛이 난다대. 내 말이 그런데 없었거마. 예. 옛날에는 그래서 무조건 아예 잘 못 살아도 거도 밤사기 바쁘게 거도 동료 안간들이 거도 배 거도 뿔뚝뿔뚝 불어나면서 거도 아이고 한 집에서 아 거도 네 대씩 이래 나타볼까 거도 티티마다 거도 달마다 거도 아 울음소리 거도 들리고 거도 저 개배자하고 빨래 줄이는 거도 아 똥기저기 거도 흔들흔들 이래고 거도 너들 강변은 좋는데 거도 지금은 뭐 없죠. 빨래 주려고 개배제하는 것도 아 그것도 똥꼴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전문 것도 고모 칙칙한 것도 도선명태한 것도 흔들흔들 투물 동료 50년대 60년대는 그저 아이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입소에 변변치 못해도 그저 동네 그저 아들이라는 게 그저 전역이 무는 그저 아이 골목에서 그저 띠임질하고 바닦고 논다 그저 전투놀이를 한다 차게를 산다 대기를 차고 하면서 이러면 그저 애미들이 그거 불러들이거라고 온 동성파이 그저 이래고 떠들썩 했는데 그저 지금은 그저 낮이고 밤이고 동네 너무 조용해 놀까대 가뜩은 하고도 긴 밤에 잠이 아예 오는 게 거든. 앞집, 뒷집에 거든. 방귀 끼는 소리 다 들려. 어디 동네 도용했으면 거든. 에오. 길에 대한 뭐 어딘도. 돌고 있는 거든. 아, 하나만 거든. 뼈깍 나 대어지고서는. 다 거든. 시내라. 뭐, 외국어 싸고 돈 벌라 들어간 게. 에고. 글쎄, 돈도 돈이지만은. 너무 돈 하지 말고 거든. 동부에서 이래 하나 더 나갈 때 거든. 모두 팡팡 이래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없어 저 젊은이들이 10년 20년 지난 다음에는 이게 농촌 이 어떻게 되는가 전에 이제 후회를 할 때 있었네. 이제 후회를 할 때 있자인가 되고 아이 후회를 할 것 같소. 50년대 60년대만 해도 그죠 학교도 있고 촌도 있고 구락부도 있잖아 그죠 낮에는 일하고 아이 그리고 그죠 저녁이면 그죠 구락배에 못 와서 장애를 하고 춤을 추면서 동네 총각 처녀들이 많아 놓으니까 그것도 제 동네에서 연애를 하고 잔치라는 게 얼마나 많았습니다. 아이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래요, 고소. 지금 아들처럼 처녀 총각들이 왕왕이래 꿇어안고서 뽀뽀는 고소 못해도 고소. 건조실 뒤나 고소. 그 골대 넓은, 에구, 저 아줌마도 아무래 그때 연애를 했는가 보다. 이 골대 높은 고소 담배밭에 가서 고소. 요래 손이라도 둘이 고소. 살랑살랑 요래 짐으로 고소. 그때서 혁명적으로 연애하다 보니 더 엄숙하기는 했지만. 생아들은 또 총객들에게 잘 보이겠느라고 낮에는 이래서 새까만데다 밤에는 거저 회칠하듯이 새뽀얗게 바르고서는 거죠. 에이구, 아이 그랬습니다 그때. 그래 거저 코만을 뜨게 하려 요래 떼에서는 거저 거기서 총각 아들이 무슨 이게 에리를 붙이는 가짜 에리요 담배 쌈지를 떠주며 거죠. 요래면 그때는 거저 인간 예색하게 했는데 거저. 에이구, 지금은 학교도 거저 싹 없어졌지. 이게 구라부도 다 없지. 이게 거저 무색임도. 기래길래에 우리 새농촌 건설을 해야 됩니다. 새농촌 건설. 그래가지고 우리 이게 농촌에 잘 사는

시내 새마을이 거서 오지 말라 해도 거서 이 우리 동서에도 거서 엉덩이 불이 나게 거서 막 달아올겠구만. 어때 믿댄다. 그런 날이 돌아오구만. 그런 날이 돌아와. 야 지금은 예 농촌 정책이 도와서 아이고 정말 지금 없어 통아집을 싹 허물고 거서 백돌집부터 얻어지. 아이 그래고 또 그 부님도 아스팔트 길을 토마다 거서 막 거서 싹 해두지. 그래고 얘 또 보 없어. 아이 우리 이 동성 정말 보더라도 거서 1년 12달 거서 화학 비료로 아이 친 거서 해랑강 변 입사를 거서 마음대로 먹지. 거기다 또 속청도 광천수에 남들은 거서 돈을 주고 싸먹는 거 우리는 거서 수도꼭지만 꽉 틀면 거서 콸콸콸 쏟아지면서 나오는 게. 아이고야 내가 언제 여기서 일하고 넋두리를 하게 있겠습니까. 아이 이번에 글쎄 여러분들은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이번에 우리 동성진에서 예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과 같이 이래 갑자기 해가지고 고개무식이라든가 저 새농촌 건설이 이런 무슨 새 역사를 맞이하는 이런 임에서 예 해랑강 아리랑 이런 축제를 하는데 나를 어찌나 그저 저 앉은다 암에 우리 동서촌을 대표해서 어찌나 무서워 하나 장기 자라 하라는데 그저 하늘을 이 촌에서 내 살면서 그저 아 미천을 다 써먹은 게 무서워 하지 뭐 더울까. 그래서 내게도 옛날에 댄스는 한 번도 아예 했으니까 옛날에 솜씨를 한번 그때서 내 하느라 했을 때에 내 그거 한번 그냥 쭉 뽑아보겠어. 아이고 박수는 무시래 또 이렇게 타겠어.

이랬는데 나는 요 노래로 우리 촌에서 부른 나는 요렇게 아이 부르고 이렇게 부르겠다 말했구만. 한번 들어봅시다. 어느 게 낫겠는가.

이런 여자 연호는 하이까 이게 가슴이 찡해나네. 이 여자 축제 부를 노래 아이다. 아이고, 이래면은 얘 후 있는 거 부르겠지까? 저 무식이 우리 해란 철고 태양 철고 저거 아이 광돌고 비암이고 독보선 노신들이 다 와 있었지? 네. 다 일어나 춤을 추는 노래를 내 하마 불러겨.

0: 정신은 없고 감자나 옥수수나 호박이나 다 삶았어. 날래가게
1: 고향을 떠나 멀리 타양에서 살고 있는 분들에게 고향만큼 그리운 것이 없습니다. 고달픈 타양살이 지쳐 평소에는 고향을 잊고 지내다가도 명절이면 가족들을 만나 향수를 달래고자 설렘을 안고 귀향길에 오릅니다. 강서성 서주시에서 근무하는 김혜영 씨는 명절 때면 고향으로 가는 길이 제일 즐겁고 가슴 벅차다면서 노래 귀향길을 요청해 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건진하고 순수했던 동년 시절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칠색무지개처럼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도문시의 방룡호 씨는 마을 친구들과 함께 민들레 꽃씨를 불면서 놀던 동년 시절을 그리면서 노래 민들레 꽃언덕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동년 시절을 추억하면서 여러분도 함께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춘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지영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최지영 씨는 외지에서 근무하다 보니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의 82세 생신을 미리 축하드리면서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오래오래 앉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물소리 새소리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죽어서라도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하는 마음을 수구초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외롭고 지치다 보면 더욱 그리워지는 것이 고향이고 고향에 계시는 가족들입니다. 그럼 내 고향 연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노래 사랑의 고향으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1: 中波873kHz， 초단파103.5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 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 朝鲜语广播 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 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오늘은 속담 작은 일도 성실히 하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작은 일이나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성실하고 꾸준한 태도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중요한 일이나 큰 일에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작은 일이나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거나 대충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 속담은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히 임하는 자세를 중요시하며 그 작은 일들이 쌓여 결국 큰 성과나 결실을 이룬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성과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그 성과는 작은 노력들이 쌓인 결과로 나타나며 작은 일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나가는 태도가 결국에는 크고 중요한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려주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일상적인 습관이나 자기 개발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지니며 사람들에게 성공을 위한 바른 태도를 갖추도록 돕는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작은 일도 성실히 하라는 속담은 옛날 농업사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농부들은 하루하루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처리해야 했습니다. 농업은 매우 반복적이고 작은 일들이 많이 포함된 일이기 때문에 작은 일을 소홀히 하거나 대충 처리하면 결국 큰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밭을 기르는 데 필요한 작은 관리나 세심한 주의가 없으면 곧 작물이 잘 자라지 않거나 수확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의 농부들은 작은 작업들을 성실히 해나가며 큰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농부들은 작은 일들이 큰 결과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고 이를 속담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농부들이 자신의 작은 일을 철저히 성실히 하며 수확의 기쁨을 누렸던 경험이 결국 이 속담으로 형태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 속담은 또한 손재주가 중요한 사회에서도 널리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목수나 대장장이와 같은 직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작은 작업 하나하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정성스럽게 일을 처리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일은 하나하나가 정밀하고 세심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작은 실수가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작은 일도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교훈이 생겨난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농사일을 시작할 때부터 작은 일에도 성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밭에 나가 기본적인 점검을 철저히 했으며 밭에 있는 작은 잡초 하나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가 하는 일마다 정성을 다해 처리하였고 작은 농작물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이 농부의 태도가 다소 지나치게 성실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농사일이 힘들고 작은 일 하나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이

0: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농부는 자신이 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 언젠가 큰 성과를 얻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을 정해놓고 성실하게 일을 하였으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 밭에 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밭은 점차 건강한 작물로 가득 찼고 다른 농부들은 그가 어떻게 그런 좋은 결과를 낸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가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작물들이 튼튼하게 자라게 되었고 농사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이 결국 큰 성과를 거두게 해주었고 그의 밭은 마을에서 가장 풍성한 수확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농부는 다른 이들에게도 작은 일에 대한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며 꾸준한 노력이 결국 큰 성공을 이끌어낸다고 전파했습니다. 그는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 보여준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작은 일도 성실히 하라는 속담의 가장 큰 교훈은 작은 일에서 성실함을 잃지 않는 것이 결국 큰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고 작은 일은 소홀히 하거나 대충 처리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작은 일들이 일상의 기초를 이루며 그것들이 쌓여서 큰 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작은 업무나 매일의 학습과 같은 일들이 그 자체로는 작고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성실하게 하다 보면 업무 처리 능력이나 기술적 능력이 점차 향상되며 결국 큰 프로젝트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사람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며 그런 사람은 큰 기회나 책임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속담은 자기 개발과 성장의 핵심을 강조합니다. 자아 실현을 위해서는 큰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작은 일들을 성실히 처리하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작은 목표부터 설정하여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10분씩 운동을 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운동을 시도하는 것과 같은 작은 목표들이 쌓여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성실한 작은 실천들이 자기 개발의 토대가 되며 장기적으로 목표를 이루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작은 일도 성실히 하라는 속담은 신뢰를 얻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실함은 언제나 신뢰를 쌓는 방법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들을 성실히 해나갈 때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작은 일들을 책임감 있게 처리하는 사람은 팀워크와 동료들 간의 협력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며 결국 중요한 프로젝트나 업무를 맡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처리하는 사람은 책임감과 신뢰의 대명사로 인식되며 큰 기회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일도 성실히 하라는 속담은 꾸준한 노력과 일관성이 결국 성공을 이끈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작은 일에서 성실함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하루의 작은 목표를 성실히 달성하는 사람은 자신감을 얻고 큰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됩니다. 꾸준한 노력은 단기적인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장기적인 성취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덕목입니다. 성실하게 작은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과정이자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작은 일도 성실히 하라는 속담은 성실함과 꾸준한 노력이 결국 큰 성과로 이어진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작은 일에서의 성실함이 결국 자신의 성장과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며 장기적으로 큰 성공을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모든 큰 목표는 작은 노력에서 시작되며 일상 속 작은 일들을 성실히 해나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성취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스트레스라는 단어와 그 현상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옵니다. 업무, 가족, 학업, 재정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관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두통, 목과 어깨 통증을 경험합니다. 보통 보면 회사 업무량이 많으신 분들은 신경적으로 심리 부담이 과중해져 일주일에 몇 번씩 두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스트레스로 인해 근육이 긴장되고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생기는 현상입니다. 근육이 긴장되면 머리와 목, 어깨 부분의 혈관이 압박을 받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두통과 어깨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식욕이 감소해 체중이 급격히 떨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과식을 하며 체중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의 양이 증가합니다. 코르티솔은 식욕을 자극하거나 억제하는 영향을 미치는데, 개인의 체질과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에 따라 식욕 변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체중 조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는 우리의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백혈구가 감염에 대항하는 능력이 떨어져 쉽게 감기에 걸리거나 기존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은 대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를 받아 체력이 약해지면서 감기에 쉽게 걸리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면 몸이 외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부터 보호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우울감, 불안감, 불안정한 기분 등 정서적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자기만의 시간이 없고 무기력한 느낌을 자주 받는다고 말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뇌에서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감소할 수 있으며, 세로토닌은 기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세로토닌 수치가 떨어지면 우울감과 불안감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집중력과 기억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이웃인 준호 씨는 고용 불안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워져 실수를 자주 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이메일을 보내다가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뇌의 기능이 저하되어 집중력과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는 학업이나 업무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심지어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쌓이면 뇌 내의 신경전달 물질 불균형이 일어나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리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며 심각한 경우 자살과 같은 결말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운동을 할 때 체내에서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을 좋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엔도르핀은 뇌와 척수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기분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조깅, 유산소, 운동 등을 하면 됩니다. 저는 매일 저녁에 집 주변 공원에서 30분 동안 걷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걷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걷기나 조깅은 심장 박동을 가속화시켜 체내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유산소 운동은 체중 조절과 근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요가나 태극권과 같은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운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요가의 스트레칭과 명상은 몸과 마음을 함께 이완시켜주며 태극권은 유연한 동작과 호흡 조절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요가의 스트레칭 동작은 근육의 긴장을 풀고 명상은 마음을 집중시키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태극권은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과 호흡을 조절하면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내어 휴식을 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업무를 하는 동안 1시간에 한 번씩 외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며 아이스티나 커피를 마시고 근육을 이완시켜 보세요. 이렇게 작은 휴식을 통해

성인은 하루 8시간의 수면을 필요로 합니다. 수면을 충분히 취하면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합니다. 수면 중에는 몸이 세포를 재생하고 뇌는 하루 동안의 정보를 정리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낮아집니다. 수면을 위해 침실을 쾌적하게 만들고 휴대폰이나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를 침실에서 제거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균형 잡힌 식사를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 콩, 생선, 쌀, 밀가루와 같은 복합탄수화물,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건강을 유지하고 복합탄수화물은 에너지 공급에 중요하며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제공해 몸의 기능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해 과식을 자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고 느리게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느리게 식사하면 포만감을 느끼게 되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느리게 하면 뇌가 포만감을 인식하는 데 시간이 걸리게 되며 따라서 적정량의 음식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가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독서,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요리, 꽃심기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취미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책 한 권을 읽으며 마음을 정하고 현실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잊게 됩니다.

독서를 통해 다른 세계로 들어가며 스트레스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습니다. 주말에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며 소통을 나누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며 감정을 공유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면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기존 질병의 악화도 막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습관과 스트레스 관리로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질병에 걸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켜 일상생활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실수를 줄이고 업무나 학업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되면 업무나 학업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며 생산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감이 느껴집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무기력한 느낌을 자주 받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면 삶에 대한 흥미와 열정이 생기며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루나 일주일 단위로 목표를 설정하여 스트레스를 관리해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30분 동안 운동을 하는 것, 하루에 8시간 동안 수면을 취하는 것 등과 같은 목표를 세워 실천해보세요.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스스로를 칭찬하며 자신감을 높여보세요.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과정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가족, 학업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모색해보세요. 예를 들어 업무 스트레스가 큰 경우는 업무량을 조정하거나 업무 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스트레스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주변의 친구나 가족, 동료, 전문가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이들과 소통하며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또한 전문적인 상담사나 심리치유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아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트레스를 공유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면 스트레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과 실제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이지만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과 생활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기획 편집과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듣기 전에는 결정을 내리지 마라. 포킬리데스. 네, 이건 진짜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덕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떠한 자기 친구라도 자기 가족들이라도 그 말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오로지 자기의 유리한 것만 말하기 때문에 잘못하여 그 한쪽 말만 들었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사건이 터졌다 싶으면 네, 양측의 말을 신중히 들어보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네, 먼저 한쪽 말만 듣고 선입견이 생겼더라도 아직 다른 한쪽의 이야기를 안 들었으니 그 선입견은 무조건 접어놔야 합니다. 네,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것, 그건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네, 요즘엔 인터넷이 발달해서 한 사건에 대해 대부분 사람들은 제대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지 않은 채 부화유동하여 사이버폭력으로 돼버린 경우도 많은데요. 네, 그러니 어떤 일이나 한쪽의 말만 듣고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조심한다는 방침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것이다. 자와할랄 네루. 네, 오늘의 명언 두 번째로 약간 도전적인 명언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항상 조심만 한다고 실패를 하지 않을까요? 실패란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예상 불가한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100가지의 경우의 수를 조심한다 하더라도 101가지의 방법으로 쫓아오는 것이 실패입니다. 네, 오히려 이러한 걱정

인생이 끝날까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의 인생이 시작조차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두려워하라. 그레이스 한센. 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자기가 이루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기에 도전하지 않는 인생이 재밌을까요? 도전하는 인생이 재밌을까요? 네, 도전도 습관입니다. 포기도 습관이고요.

네, 우리나라 경내 장백산의 관광 명소는 북사면, 서사면, 남사면으로 나누었는데요. 네, 장백산에서 뭘 즐길 수 있는지,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네, 이어서 장백산의 관광 공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장백산 북사면은 삼림이 빽빽하고 하천이 많아 자연경관이 잘 요지되고 있으며 천지, 폭포, 온천, 소천지, 지하삼림, 알파인스키장, 아쿠아유곡 등의 대표적인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도백화 관광명진 풍경구는 장백산 북사면 풍경구를 드나드는 관문으로 삼림자원이 풍부하여 장백산 아래 제일진, 민송 고향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산, 성수, 기림, 선과로 명성이 높은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장백산 서사면 풍경구는 장백산 서부기슭의 송강하진 지역 내에 위치했으며 사사면 중 화산지형이 가장 장관이고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서사면 풍경구 등정은 1,442개 계단을 올라야 하는데 이 또한 색다른 경험입니다. 그중 대황리하 습지공원은 지서구의 3회급 관광명소이며 길림성 최초의 록수 산책로 시범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네, 압록강의 발원지인 장백산 남사면 풍경구는 고형 내 생태계통이 조화롭고 원시 풍모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네, 장백산 남사면은 천지와 가장 가까워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지역으로서 장백산 천지를 이곳에서 감상하면서 북쪽에서 동쪽에서 관람하는 것보다 훨씬 완벽하고 웅장합니다. 그중 장백산 누운 고성은 진암구 투도 송화강원에 위치했으며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여진불악의 삼림 고성인데요. 네, 금강, 만강, 투도 송화강 류역은 만주어로 누운강이라 불렀고 건주 여진 누운부는 누운강을 새거지로 삼아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장백산 아래 목조 마을은 장백산 오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로 장백산의 배후지에 위치했으며 원시림과 고목이 하늘을 뒤덮어 구름과 해를 가리고 있습니다. 네, 이는 동북지역과 장백산구에 있는 전승적 만족 목조군으로서 지금까지 발견된 비교적 잘 보존된 목조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덴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네,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고 먹는 것은 안전을 우선으로 합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온라인 음식 서비스 경영자 식품 안전 주체적 책임 감독 관리 규정이 정식 실시되었는데, 네, 이는 온라인 음식 서비스 식품 안전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 안전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공공안전업계 권장 기준인 동력 엔진 차량 운전자 필요 운전 인정 규칙이 6월 1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인정 규칙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 운전으로 인정됩니다. 네, 인정 규칙에 따라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무정차 또는 주차 휴식 시간이 20분 미만인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2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고 쉬지 않거나 휴식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24시간 내 누적 운전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네, 피로 운전으로 인정됩니다.

6월 1일부터 국가질병통제국에서 발부한 8가지 표준이 정식 실시됐습니다. 각각 5소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측기술 규범, 기생충병 명사 용어, 학생들에게 흔한 질병과 건강영향요인 검측기술 규범, 전자의무기록에 기반한 전염병 증후군 검측데이터원, 전염병 검측 예비 경보, 기본 업무 지표 체계 지침, 실험실 병원 검측 업무 협동 데이터집, 실험실 병원 검측 협동 정보 인터페이스 기술 규범, 상해 예방 통제 용어 표준입니다. 네, 그리고 6월 1일부터 영업비밀보호규정이 실시됐습니다. 새 규정은 법률조항을 세분화하고 국제규칙에 접목하여 보호가 명확하고 체감할 수 있게 하며 높은 수준의 개방을 견인합니다. 한편 6월 1일부터 특수업무인원 안전기술훈련평가관리규정이 실시됐습니다. 규정은 특수업무인원 안전기술훈련평가 업무를 표준화하고 특수업무인원의 안전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며 생산안전사고를 예방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수조례가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조례는 급수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급수안전을 보장하며 급수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경제사회 발전과 인민생활의 수요에 더 잘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 광물자원법 시행조례가 2026년 6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조례는 개정된 광물자원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리용을 촉진하며 광물자원과 생태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광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며 광물자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6월 30일부터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사건 심리 적용 법률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 정식 시행됩니다. 해석은 총 12조로 책임 주체, 책임 인정, 배상 계산, 절차 규정 등 방면에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0: 네, 이번 주에 우리나라 소수민족석의 코너에서는 허저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허저족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민족 허저족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허저족은 중국에서 인구가 적은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2000년 전국 제5차 인구 보편 조사 결과로 보면 중국 경내 허저족 인구는 4,675명이었습니다. 그 외 러시아 경내에 약 2만 명의 허저족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허저족은 인구가 적지만 오랜 역사 속에서 찬란한 문화를 창조한 민족입니다. 이들은 흥룡강과 송화강, 우수리강, 양안에 거주하면서 주로 어업을 생계수단으로 해왔습니다. 허저족의 제일 직접적인 조상은 수당 시기의 형말이라 지칭했습니다. 그 후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명나라 때 허저족의 조상들은 여진, 여직으로 지칭했고 청나라 강희 황제 때인 1663년이 되어서야 삼강 유역이 살고 있던 토착민들은 허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허저족은 물고기 가죽으로 된 옷을 입고 개를 잘 부렸기 때문에 한동안은 어피부와 사견부로 지칭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속적인 유동 과정을 거쳐온 허저족은 지금에 와서 대다수가 흥룡강성 동강시의 가진주 허저족향, 팔차 허저족향, 요하현의 사패 허저족향, 감옥사 교회의 오가 허저족촌과 무원현의 조길 허저족촌에 집중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청나라 이전 시대의 허저족들을 살펴봅니다. 허저족은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이며 그 조상은 상고시대의 순임금 때 식신의 구성 부분이었으며 이들을 숙신, 직신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한나라, 위나라 때에는 이들을 음루라고 불렀고 남북조 때에는 물길이라 지칭했습니다. 수나라 때에는 물길을 말갈이라 불렀으며 말갈은 일곱 개 부로 나뉘었는데 그중 율말부와 흑수부의 세력이 제일 강했습니다. 흑수말갈은 당나라 초에 방대한 연합체를 형성했으며 그 세력 범위는 흥룡강 유역 동쪽에서 동해 해변 지역까지 포함했습니다. 이들은 중원의 왕조와 긴밀한 연관성을 유지해왔습니다. 당나라 개원 10년, 즉 서기 722년

틈타 흑수말갈이 그 세력을 송화강 중류 지역과 목당강, 우수리강 유역에까지 신속히 확장했습니다. 당나라는 이 지역에 대한 관할을 중시하여 개원 12년에 흑수말갈의 흑수군을 설치했으며 개원 14년에 흑수부를 설치하고 자살을 두었습니다. 개원 18년에는 흑수말갈의 두령 18명이 장안에 와서 공물을 바쳤고 이들을 중랑장이라는 관직에 봉했습니다. 기원 947년 요나라가 북상하여 발해 정권을 접수했고 말갈을 통치범에 넣었으며 이들을 여진이라 불렀습니다. 거란족의 요나라는 여직의 여러부에 대한 압박이 극심했고 이로하여 여직의 여러부는 분연히 일떠나서 저항했습니다.

금나라는 허저족 거주 지역에 후월하로라는 군정 하빌의 기구를 설치했습니다. 또 흑룡강 하류에는 하리빈 천호 등 관리 기구를 지었습니다. 이런 기구는 기층 군정 하빌의 준군사 조직이었습니다. 원나라 때에 와서는 동북 지역에 대한 통치를 강화해 흑룡강 입해구 지역에 정동 원수부를 세워서 흑룡강 우수리강과 동북의 광대한 지역을 관할했습니다. 원나라 정부는 허저족이 집거한 송화강 하류 지역에 다섯 개의 만호부를 세웠습니다. 원나라 때에 흑룡강 하류 주래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이곳에 관청을 세우고 대량의 선박을 건조했으며 수상교통선을 개통함으로써 이 지역의 경제 문화의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명나라 때에 와서는 북방 여러 민족에 대해 회유 정책과 이의제의의 정책을 펴면서 동북 변경에 대한 관할과 통치를 강화했습니다. 특히는 송화강, 흑룡강, 우수리강 유역에서 동해까지 이르는 지역에 대한 관리를 보장했습니다. 명나라 영덕 7년, 즉 서기 1409년에 흑룡강 입해구의 틍림에 누르간 도사라는 기구를 설치했습니다. 명나라 때는 여진의 여러 부가 재조합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명나라 초반 여진 여러 부의 명칭을 보면 건주 여진, 해서 여진, 야인 여진이 있었습니다. 그중 건주 여진은 장백산과 수분화, 목당강 유역에 있었고 해서 여진은 금나라 완현 씨의 후손으로 송화강 중주 아스하 류역에 살았습니다. 야인 여진은 송화강 하류 지역, 흑룡강 중하류 지역, 우수리강 유역에 주로 살았습니다. 이 중에서 야인 여진의 세력이 제일 빨리 커졌고 이들은 목당강 하류 지역에서 건주 여진과 전쟁이 발발했으며 결과 건주 여진이 패해 남쪽으로 이주했습니다. 건주 여진은 50여 년간 떠돌다가 요녕 수커수호하 지역에 정착했고 이들은 후에 만주족의 핵심으로 부상했습니다. 야인 여진은 건주 여진을 몰아낸 후 여러 부락들을 점차 통일시켰고 후에 허저족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청나라 초반에 허저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후르하부, 위집부, 와르카부, 사견부, 사하림부로 정했습니다. 청태조 누르하치는 명나라와의 일전을 준비하면서 후방을 공고히 하기 위해 북방의 여러 부족을 병탄했습니다. 1599년부터 1644년까지의 기간에 허저족 거주지역에 대해 17차에 달하는 정벌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허저족의 여러 부락이 청나라의 침탈에 완강히 저항해 왔음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 후 청나라는 책략을 바꿔 회유 정책을 펼쳤으며 그 정책이 효과를 보자 1644년 정월에 북방 여러 부락에 대한 병탄 전쟁을 꺼냈습니다. 청나라 강희 53년에 삼성성에 협령 아문을 세웠고 군사를 관리하는 세관 좌령을 임명했습니다. 청나라 정부는 허저족 거주 지역에서 비교적 개명한 민족 구역 자치 성격을 띈 조치를 취했기에 200여 년간 병강 건설을 공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민족 단결을 촉진했고 중원 문화가 널리 퍼지고 생활 수준이 점차 제고되었습니다. 중화민국 초에 이란 현성과 부근 여러 마을에 사는 허저족의 대부분 사람들이 만족을 따라서 민족 성분을 만족이라고 했습니다. 특히는 여러 마을들에서 농사일에 종사하는 허저인들은 청나라 옹정제일에 약 200년을 거치면서 생산 생활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고 어릴 때 민족 언어를 상실한 일부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만족에 동화되었습니다. 당시 혼동강 연안에 사는 허저족이 1700명, 우수리강 유역에 400명으로 총 인구가 2100명에 달했습니다. 1931년 9.18 사변이 일어나 일본 제국주의가 동북을 강점하고 그 후 위만주국을 세운 후 허저족인들은 반침략과 반노역, 반박해의 투쟁을 견지했습니다. 일본 침략자들은 허저족들에게 흡연증을 발급하고 이들이 아편을 피우도록 유도함으로써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편 중독과 아편 의존증이 생겼는데 이는 실제적으로 만성적인 학살이었습니다. 1932년에는 허저족의 거주지역이 일본 침략자들에게 강점된 지 8개월 만에 송화강 특대 홍수가

0: 발생했고 이어 역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45년 9월 3일에 중국 인민은 소련 홍군과 함께 전 동북을 해방했고 이때부터 허조족은 일본과 괴뢰 반동 세력의 통치에서 완전히 탈리했고 다른 곳에 쫓겨갔던 사람들도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하면서 허조족인들은 새로운 역사 시기에 진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민족 허조족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1: 네, 남은 시간 이선희의 노래 몇 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졸갑니다.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권훈 작곡, 이상숙의 노래로 진달래 아가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19살 어린 순정은 봄날의 이쁜 꽃, 수줍은 듯 그 얼굴이 진달래 같구나. 부끄러워 말 못하는 아가씨 순진한 그 마음, 그리움을 담았을까 얼굴에 웃음꽃 피었네. 아 진달래야, 고향의 진달래야, 너가 그리워 노래를 엮고 불러본다. 19살 어린 순정은 봄날의 이쁜 꽃, 수줍은 듯 그 얼굴이 진달래 같구나. 부끄러워 말 못하는 아가씨 순진한 그 마음, 꽃향기 풍기며 어느 멋진님께 시집을 가려나. 아 진달래야, 고향의 진달래야, 너가 그리워 노래를 엮고 불러본다. 불러본다.

0: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권훈 작곡, 이상숙의 노래 진달래 아가씨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点 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습근평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이 6월 8일 오후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김정은 총비서와 함께 신시기 중조관계에 관한 정층 설계와 전략적 지도를 강화하고 중조관계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발전하며 더 큰 진전을 이루도록 추진해 양국과 양국인민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조관계 발전과 관련해 거위급 교류의 인도를 견지하며 정치적 상호신뢰의 기반을 견실히 다져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이어 올해 중조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양측은 기념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 측은 조선 측과 함께 발전 전략 매칭을 강화하고 경제, 무역, 농업, 건축, 과학기술, 의료, 보건 등 분야의 실무 협력을 확대해 양국인민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측은 변경 통상구의 전면 재개통, 민항 항공편과 국제 여객 열차 운행 재개를 계기로 인적 왕래를 확대하고 양방향 교류를 실현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각자의 우수한 자원을 잘 활용하고 교육, 문예, 관광, 스포츠, 미디어, 청년, 지방, 우호도시 등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중조 전통 우위가 더욱 인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중조 양국은 전략적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각자의 주권, 안보, 발전 리익을 확고히 수호하며 지역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올해 첫 해외 방문지로 평양을 찾은 것은 조중 관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우호의 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크게 고무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방문은 오랜 시련을 견뎌내고 언제나 자주와 정의라는 역사적으로 올바른 표현에 서온 조중관계가 얼마나 굳건한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었다고 표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양측이 경제, 무역, 인프라, 과학기술, 교육, 인문 등 폭넓은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새로운 발전을 이루도록 추진하고 당간 채널을 통해 경험 교류와 상호 학습을 강화함으로써 조선 측 사회주의 건설 사업 발전에 귀중한 도움을 제공하고 양국 인민이 함께 현대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조선 측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핵심 리익을 수호하는 중국의 정책과 입장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2번째 전국 물고기 방류의 날을 맞아 일전 2026년 흥룡강 냉수어 방류 시즌 시리즈 행사가 흥계호 호숫가에서 시작되면서 3개월간 이어질 전성 차원의 수산 자원 증식 방류의 대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총 100만 마리의 흥계호 대백어와 4만 마리의 백련치어가 방류됐습니다. 우리 성은 다년간 생태문명 건설 목표를 겨냥해 2001년부터 증식 방류를 상시화하고 방류 규모화 및 서식지 관리 등 일련의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전성적으로 18억 2,600만 마리의 수산치어가 방류됐으며 하천과 호수 수역의 생태가 지속적으로 복원되고 수생생물 개체군이 안정적으로 회복돼 생태환경의 질적 향상, 어업효과 증대, 어민소득 증대라는 삼중효과를 이뤘습니다. 2015년 전국 물고기 방류의 날이 설정된 이후 우리 성은 12년 연속 방류 행사를 진행해왔습니다. 4년 연속 냉수어 방류 시즌이라는 특색 브랜드를 구축해왔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2026년 냉수어 방류 시즌은 9월 6일까지 계속되며 전성의 시와 현이 연동해 20여 차례의 방류 행사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무원, 통강, 가음 등지에서 잇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총 5천만 마리의 다양한 치어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그중 토종 희귀 멸종 위기 5종은 477만 마리이며 흥계호 대백어와 토종 랭수어 등 특색 품종이 우선적으로 방류됩니다. 행사 기간 각지에서는 수생생물보호 지식을 보급해 전민이 어업과 수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의 새로운 풍조로 자리 잡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 단오 연휴는 아버지의 날과 겹치면서 가족 모임과 여행 수요가 동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전 동정여행이 발표한 2026년 단오 관광 동향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할빈은 오랜 영주 민속 전통 인기 민간 축구 리그인 동북 지역 도시 축구 리그 독특한 피서 생태 자원을 앞세워 국내 각지 관광객을 대거 유치할 예정입니다. 현지에서는 민속 행사 관람, 가족 내에서 근교 단기 휴가, 단거리 해외여행 등 다양한 여행 형태가 활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오 연휴 기간 할빈에서 열리는 영주 경주는 연휴 문화 관광 소비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게 됩니다. 더불어 동북 지역 도시 축구 리그는 현지 팬은 물론 타 지역에서 찾아온 관중을 끌어모으며 음식 숙박 등 관련 관광 소비를 크게 견인 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행사의 영향으로 관광 열기가 고조된 가운데 최근 일주일 사이 흥룡강행 항공권 검색량은 전주 대비 121% 급등했으며 축제와 스포츠 행사가 지역 관광에 강력한 상승 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번 단오 연휴 기간 할빈 가족 여행 예약 비중은 55%를 넘어 근교 및 장거리 여행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고속철도와 자가운전 도로망이 잘 갖추어지면서 할빈은 동북 지역과 화북 지역 관광객의 단거리 피서 여행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북경 장춘, 심양, 대련 등지에서 온 근교 여행 예약이 크게 늘었으며 관광객들은 할빈의 유럽풍 거리 풍경 외에도 이춘의 삼림 힐링, 경박호의 호수 경치 감상 등을 즐기기 위해 각지를 찾게 됩니다. 한편 관련 숙박 및 관광 상품 검색량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전 11번째 흥룡강 습지의 날 홍보 활동이 할빈과 감옥 사이에서 동시에 개최됐습니다. 우리 성의 현재 습지 면적은 514만 헥타르에 달하며 국제 중요 습지는 12곳으로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합니다. 이번 행사는 습지 보호 성과를 집중적으로 선보이는 동시에 전 사회가 함께 용강 습지의 생태 자원을 보호하도록 동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할빈 주회장에서는 하동 강변 습지의 IP 이미지인 외가리를 발표하고 과학 보급 대회, 수제 DIY 등 몰입형 체험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감옥사 분회장에서는 빛과 그림자로 그리는 습지 사진전을 개최하고 시민들이 삼강 국가급 자연보호구역을 방문해 현장 체험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했습니다. 6월 6일부터 흥계호 조업기간이 종료되고 정식으로 금어기에 돌입했습니다. 흥룡강성 2026년 금어기 통고의 요구에 따라 올해 흥계호 수역의 금어기는 총 55일로 역대 금어기 중 시일이 가장 깁니다. 6월 6일 0시부터 7월 30일 24시까지 금어기 기간 동안 모든 어선과 어구는 조업장에서 완전히 철수하며 어선은 육지로 어망은 창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79번째 시간입니다. 한목지와 선성상은 물건을 가득 실은 트럭에 오른다. 한목진의 트럭이 창고를 빠져나가고 있을 때 장사꾼들에게서 달마다 관리세로 상납금을 받아가는 건달 두목 셋째가 멀어져가는 트럭을 요심히 쳐다본다. 차가 시내를 빠져나와 들길에 들어섰을 때 조수석에 앉은 한목진은 고개를 돌려 고든 표정으로 운전하고 있는 선성상을 쳐다본다.
1: 왜 오가지 상이야?
2: 아트냐, 장현이가 울었어.
1: 너희들 다 탔어?
2: 아니요, 엄마 아버지 보고 싶다고 다 내 탓이요. 생각 없이 훌쩍 데리고 심수에 왔으니 내 탓이요.
1: 됐다, 자책하지 마. 정연은 강하고 고집스러운 같지만 사실 마음은 여려. 난 오빠니까 알고도 남아. 근데 둘이 몰래 도망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돼. 아, 너무 걱정할 것도 없어. 부모님들 퇴직하면 우리한테로 올 거야. 그때 가서 내가 나서줄게. 야, 근데 너 내 동생한테는 무조건 잘해야 돼. 내 말 들었어?
2: 알았어, 걱정 마. 고맙소.
1: 고맙긴. 사실 난 진작에 널 매제로 생각하고 있어. 안 그럼 네 다리를 분질러 놨을 거야. 정현은 내 친동생이란 말이야. 됐어, 그만하고 운전이나 잘해.
2: 알았어.
0: 앞쪽을 내다보니 길수리가 한창이어서 길이 막혀있다.
3: 저기, 길수리를 하나 보네.
1: 길수리? 너다 가지?
3: 아, 형, 저 옆에 어설길이 있어.
1: 어설길로 갈 수 있겠어? 너 길을 알아?
3: 갈 수 있을 거야.
0: 어설길로 접어든 트럭이 한참을 달려 차 한 대가 겨우 달릴 수 있는 산길에 들어섰을 때다. 앞에 봉고차 한 대가 멈춰 서 있는 걸 발견한 선성상은 트럭을 멈춰 세우고 차에서 내려 봉고차 쪽으로 향한다.
3: 저기요, 고장났어요? 도와드릴까요?
0: 선성상이 운전기사로 보이는 사람한테 다가간다. 선성상을 등지고 차 앞바퀴 옆에 쭈그리고 앉았던 사람이 쇠망치를 들고 서서히 일어선다. 동시에 건달 셋째와 그의 졸개들이 다짜고짜 선성상의 팔을 뒤로 비틀어 그를 자체 밀어붙인다.
4: 가만히 있어!
3: 왜 이러?
4: 서른 발이 내려!
3: 일어나! 말 들어!
0: 건달들이 선성상의 양팔을 뒤로 붙들고 한목지한테로 다가온다. 저수석에 앉아있던 한목지가 그들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 잠깐 놀란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인층 차에서 내린다. 한목지가 천천히 걸어와 셋째와 마주 버티고 선다.
1: 셋째, 넌 내 짓이구나.
4: 나 맞아. 다른 말이야, 이 물건들 내 거야. 난 몇 년 동안

0: 미안해서 어쩌지? 나 향항에 가서 강의해야 될 것 같은데. 나 이제 향항에 갈 거야. 향항에 가 강의하는 걸 환영해. 그래, 그렇지. 교수 꿈인데 향항에 가서 해야지. 그럼 향항이 회귀할 거야. 영빠, 우리 차에 물건 옮겨.
1: 잠깐!
2: 전송상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건달들을 쏘아보던 한묵지는 돌아서서 물건을 한가득 실은 트럭을 잠깐 바라본다. 치미는 울보를 가까스로 눕자치며 다시 건달들을 향해 돌아선 한묵지가 손가락으로 셋째를 찌를 듯이 겨누며 말을 뱉어낸다.
1: 좋아, 그렇게 해. 물건 가져가 돼. 사람은 두고 가.
0: 똑똑해, 똑똑한 사람. 빨리 운전해.
1: 네.
2: 셋째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건달들은 선성상을 풀어주고 한목진이가 몰고 온 트럭을 향해 몰려간다. 선성상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한목진을 향해 소리친다.
1: 형!
2: 유가가 공용 전화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다.
1: 받아봐.
3: 예, 고마워요.
2: 공장에서 나온 호용이 접수실에 들어서자 접수실 조인이 책상 위에 놓인 성수화기를 들어 호용에게 넘겨준다.
3: 여보세요? 누구죠?
4: 저예요.
3: 전화할 줄은 아나 보네. 왜 못 버티겠어? 못 버티겠으면 집에 와.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어.
4: 그게 아니라 필이 있으면 번호 좀 적으세요. 1265896 내 허출기 번호예요.
3: 아니, 정말로 거기 눌러 살 거요?
5: 다다가 매일 울고불고 엄마를 찾았어.
3: 성주도 내려가서. 당신.
6: 여보, 우리 둘의 일은 떠나오면서 분명히 말했어요.
4: 일요일에 시간이 되면 다다를 접수실에 데리고 와요. 애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래요.
3: 또 이혼 소리 하려고 그러지.
5: 똑똑히더라.
3: 이혼은 꿈도 꾸지 마. 이혼하는 날엔
5: 다다를 평생 못 볼 줄 알아. 어떻게 옆에 내가 맨날 이혼을 입에 달고 살아. 상필하지도 않아. 응?
2: 호영이 장황하게 말을 늘여놓고 있는데 요가의 호출기가 울린다. 잠깐 호출기에 뜬 번호를 보던 요가가 서둘러 호영의 말을 끊는다.
4: 나 일이 있어서 긴말 못해요.
6: 일요일 다다를 데리고 와요. 부탁해요.
4: 고마워요.
3: 아니, 여보. 여보!
2: 호영이 맥없이 송수화기를 놓는다.
7: 안 오겠대?
2: 이를 본 접수실 조인이 관심 어린 표정으로 묻는다.
3: 아니요, 좀 다퉜어요. 고마워요.
2: 서둘러 전화를 끊은 요가는 호출기에 뜬 번호대로 한목지에게 전화를 건다.
4: 여보세요? 응. 뭐? 강탈? 어딘데? 지금 당장 갈게.
8: 잘 들어. 집에 가서 급게 돈을 꺼내가지고 쇼핑몰에 가서 기다려. 비밀번호는 당사 뒷면에 있어. 조심하고 끊을게.
2: 한목지와의 통화를 마친 요가는 부랴부랴 한목지의 거처로 온다. 요가가 거실에 들어서니 순자가 탁자 앞에 쪼그리고 앉아 어린애 마냥 우려낸 찬물을 코프에 부수며 장난을 치고 있다.
4: 순자, 잠깐만 비켜봐. 어디 좀 보자.
2: 요가는 순자가 일어선 다리에 쭈그리고 앉아 탁자 밑을 본다. 탁자 밑에는 과연 숫자가 적혀있는 종이가 붙어있다. 요가가 보험귀 앞에 앉아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순자가 요가의 등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요심히 바라본다. 요가가 돌아서서 보험귀에서 꺼낸 돌을 가방에 챙겨놨는데 손자가 물고풀을 그의 앞에 내민다.
7: 자, 자.
4: 안 마실래? 혼자 놀고 있어, 응?
2: 한편, 한목진은 선성상과 함께 쇼핑몰로 향한다.
9: 잘 보자, 보자.
2: 쇼핑몰 문 앞에 공문세를 깨러 온 사람들이 가득했다.

0: 요가 아직 안 왔네. 이거 어쩌지?
1: 한목지가 조바심을 내고 있을 때 요가의 모습이 대문 앞에 나타난다.
2: 목지야!
0: 어, 요가! 돈 가져왔어?
2: 가져왔어.
0: 잘했어.
2: 무슨 일인데?
0: 아니야. 일단 공원국에 신고하고 물건 운송할 준비.
3: 아, 알았어.
2: 대체 무슨 일이야? 어?
0: 빨리 데려가자.
1: 전성상을 보내고 난 한목지는 요가를 이끌고 쇼핑몰 문 앞에 애곡하게 서 있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다.
0: 아, 저기 잠깐만 비켜봐요. 잠깐만 비켜요. 아, 비켜봐요.
1: 한목지와 요가가 사람들 틈을 뒤집고 쇼핑몰 문 앞까지 가자. 지난번에 면목을 익혀둔 일꾼이 한목지를 알아보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부른다고.
2: 저기요. 이 두 사람 예약했어요. 먼저 들여보내요.
0: 아, 맞아요. 예약했어요. 아.
1: 한목지와 요가가 안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막아선 쇼핑몰 일꾼들에게 의견을 토론한다. 한목지와 요가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물을 마시고 있던 리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반갑게 맞아준다.
4: 아니, 한목지 왜 또 왔어? 어, 자. 안 쏘.
1: 한목지는 리 사장과 인사를 나눌 겨를도 없이 요가의 손에서 가방을 가져다 사무상 위에 돈다발을 와르르 쏟아 넣는다.
4: 아니, 이건 리 사장,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아, 방금 한트럭 지러 갔지 않소?
5: 그가 강탈당했습니다.
4: 뭐? 강탈당했다고? 신고부터 해야지.
5: 신고했습니다. 그러니 비준사를 한 번만 더 떼어주십시오. 오늘 물건 배달하기로 약속했는데 물건이 없어졌으니 다시 맞춰야죠.
4: 그런 일은 한두 날 미루면 해결되지 않소?
5: 아, 아닙니다, 사장님. 신용이 첫째죠. 이럴 때일수록 신용을 지켜야죠. 그러니 무조건 도와주십시오.
1: 두 사람을 따라 사무실로 들어와 곁에 서 있던 쇼핑몰 사무일꾼이 담보거린 표정으로 한목지를 요심히 쳐다본다.
4: 오해하지 마. 걱정돼서 그러. 이렇게 큰일이 생겼는데 밝혀내기 전에 또 물건을 내가는 건 몸이 너무 크오.
5: 네,
4: 내 생각엔 공항국에서 밝혀낸 후에 다시 결정해도 안 늦소.
5: 안 됩니다. 반드시 신용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네 사장님한테 아주 큰 신세를 지겠습니다.
4: 좋소. 신용을 목숨처럼 지킨다니 사람을 제대로 봤네.
1: 리 사장이 다시 공문서에 사인을 해준다.
4: 하늘도 자네 같은 사람은 도와줄 거네. 나도 도박 걸겠네. 빨리 가서 수속 가오.
5: 리 사장, 잊지 않겠습니다.
4: 가보게.
2: 감사합니다.
1: 한목지와 요가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오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선성상이 불을 부른다.
0: 아, 선성아, 신고했어?
3: 했어.
0: 뭐래?
3: 왜 입건했어? 조사해보겠다.
0: 집에 가있어. 우리 빨리 물건 배송해야 돼.
2: 아, 아니야, 나도 같이 가.
0: 아, 괜찮아.
2: 둘이서는 안 돼.
3: 괜찮아요, 걱정마요.
2: 그럼 더 힘들어?
3: 네, 멍둥이도 준비했어요.
2: 집에서 기다릴게.
0: 아, 그래. 수고해.
2: 조심해.
0: 가자.
3: 어느 길로 가겠어?
0: 원래 길로 왔어.
3: 또 강탈당하면 어떡하오?
0: 너 바보야? 같은 자리에서 또 강탈할 멍청한 놈이 어디 있어? 가자, 괜찮아.
1: 요가를 돌려보낸 한목지와 선성상은 쇼핑몰 대문 밖에 접어든 트럭에 오른다.

0: 어느덧 해가 지고 목장 같은 어둠이 숨가쁘게 달려든다. 수만 개 불빛이 현란하게 켜진 도시의 밤은 생활의 숨결을 그림처럼 담고 있다. 한목진의 집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한정연과 요가의 마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불안하고 초조해 난다.
1: 아휴, 오빠가 따라 못 가게 막았어야죠.
2: 내가 말린다고 들을 사람이 아니잖아. 억지로 끌고 왔어야 하는데.
1: 에휴, 언니 탓 아니에요. 우리 오빠 성격 내가 알아요. 작정하면 누구도 못 말려요.
2: 정연아, 우리 신고하자.

0: 친 거요?
1: 응.
0: 그건 아닌 것 같은데.
2: 바로 이때 전화벨이 울린다.
0: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빠 어디야? 속 다 죽였어. 뭐? 높게 말해. 람해 뭐? 뭐? 람해 클럽? 네네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2: 어디 있대?
0: 람해 클럽에 있대요. 미쳤나봐. 빨리 가봐요.
2: 송수화기를 내려놓은 한정연은 요가와 함께 람해 클럽으로 향한다. 어독스레한 클럽 안은 네온 사인 불빛 아래 새로운 밤의 삶이 펼쳐져 있다. 청춘 남녀들이 요란한 음악에 몸을 맡긴 채 열광 아듯 춤을 추고 바텐더는 현란한 솜씨로 술병을 돌려가며 멋진 쇼를 펼치며 무대에선 가수가 노래에 심취해 있다. 클럽 안에 들어서서 잠깐 하늘 둘러보던 한정연과 요가는 한쪽에 설치되어 있는 테이블 주변에서 거의 만취 상태가 된 한목지와 선성상을 발견한다.
0: 어, 저쪽이에요. 오빠, 어떻게 된 거예요?
3: 아이고, 요가!
0: 어떻게 된 거야? 아, 배송하고 여기로 온다였어?
3: 스트레스 풀어야지.
0: 자, 받아. 성상아, 너 왜 전화 안 했어? 우리가 얼마나 속풀했는지 알아?
4: 걱정 말아요.
3: 자, 잠바다. 니들도 마셔.
0: 우리가 사처로 찾아 헤맸어요. 이런 줄도 모르고 맞췄는데.
4: 아주 무사해요.
5: 자, 건배.
3: 좋다.
0: 둘 다 너무 많이 마셨어.
5: 너 나가.
3: 가자.
5: 춤 주자.
4: 숙여.
2: 한목지와 선성상은 한정연과 유가 두 사람을 관계도 하지 않은 채 홀 중앙으로 들어가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 속에 끼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든다.
0: 우리 무슨 술 이리 많이 마셨어?
3: 정상아.
4: 네?
3: 내 춤 동작은 누구도 못 따라와.
5: 잘 가졌다.
3: 절룩.
0: 사투리 아주 신났네.
6: 그러게요.
0: 돈 벌었나 봐.
6: 아마도요.
2: 요가의 부축을 받으며 집에 도착한 한목지는 쥐끼로 모든 것이 잘 분별이 되지 않는다.
3: 여기 어디지?
0: 어디긴 집이지.
3: 아니요.
0: 너 취했어. 다신 이렇게 마시지 마. 무섭다. 똑바로 서. 잠깐만. 오빠 깨줄 테니까. 누워.
3: 집이 왜 빙빙 돌지?
0: 누우면 괜찮을 거야. 좀만 기다려.
2: 요가가 겨우 한목지를 부축해 소파 앞에 이르렀을 때 한목지가 갑자기 요가를 끌어안는다.
3: 이제 됐다. 이제야 안 보네. 아, 좋다.
0: 목지야. 목지. 얌전하게 소파에 누워. 좀 앉아봐.
3: 싫어. 이렇게 좀만 더 있자. 이게 좋아. 빙빙 돌지도 않고.
0: 자. 말 들어, 목지야. 자. 조심해. 누워. 천천히.
2: 드라마 인생향연 7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 향연 오늘은 80번째 시간입니다.

0: 요가의 보촉을 받으며 집에 도착한 한목지는 쥐끼로 모든 것이 잘 분별이 되지 않는다.
1: 야, 여기 어디지?
2: 어디긴 집이지.
1: 아니야.
2: 나 취했어. 다시 이렇게 마시지 마. 무섭다. 똑바로 서. 에? 잠깐만 잠깐만. 벗겨 줄 테니까. 누워.
1: 집이 왜 빙빙 돌지?
2: 누우면 괜찮을 거야. 좀만 기다려.
0: 요가가 겨우 한목지를 부축해 소파 앞에 이르렀을 때 한목지가 갑자기 요가를 끌어안는다.
1: 이제 됐다. 이제야 안 도네. 아, 좋다.
2: 묵지야. 묵지. 얌전하게 소파에 누워. 좀 앉아봐.
1: 싫어. 이렇게 좀만 떠 있자. 이게 좋아. 빙빙 돌지도 않고.
2: 자자자. 말 들어, 묵지야. 자. 조심해. 누워. 천천히. 누워. 이불 덮어줄게.
1: 가지마. 가지마.
0: 요가가 취한 한목지를 겨우 소파에 눕히고 일어서려는데 한목지가 눈도 뜨지 못한 채 요가의 손을 잡는다.
2: 묵지야.
1: 가지마. 가지마. 사조나 가지마. 사조나 가지마.
0: 쥐종래도 사전이를 잊지 못하고 찾는 한목지 얼굴을 요심히 보는 요가도 생각에 잠긴다.
1: 나 가지마 사조나.
2: 묵지야. 한 잔 푹 자.
0: 얼마 후 요가는 한목지 발밑에 있던 이불을 당겨 한목지에게 덮어주고 자리에서 일어선다.
1: 가지마 사조나.

0: 미국 리소당네 집. 서구식으로 장식된 커다란 거실에 가정부 차림을 한 흑인 처녀가 나타난다. 그가 바로 리소당네 가정부 앤이다. 거실을 지나 한쪽에 나 있는 거실과 베란다로 통하는 출입문 앞에 다가선 앤이는 베란다에 있는 리소당을 부른다.
1: 회장님, 전화 받으세요.
2: 알았어. 크루스.
3: 아저씨, 저 금방 도착합니다. 오늘 다니엘 생일이라면서요. 생일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2: 크루스, 오늘은 우리 가족들만의 모임이네. 알겠나?
3: 압니다. 다니엘을 서프라이즈 해주고 싶습니다.
2: 미안하네. 말했잖아. 오늘은 가족들끼리 함께하는 자리라고. 알았나?
3: 그럼요. 곧 도착합니다.
0: 크루스와 통화를 마친 리소당은 완곡한 거절도 상관없이 기어이 오겠다고 고집하는 크루스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등 뒤에선 애니를 향해 돌아선다.
2: 내 발음이 그렇게 형편이 없어?
1: 훌륭한데요?
2: 그럼 왜 저러지? 애니, 내 발음이 틀려서 그가 못 알아들은 걸까?
1: 아니요, 정확해요. 크루스가 자기도

0: 우리 중국 사람들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지.
1: 리서당이 거실 소파에 앉아 애니와 함께 그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대여섯 살로 보이는 한 사내애가 2층으로부터 내려오더니 곧바로 리서당한테 달려와 그의 곁에 앉는다.
2: 할아버지!
1: 그가 바로 종사존의 아들 다니엘이다. 미국에 온 종사존은 루시라는 영어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다.
0: 오, 다니엘.
2: 할아버지, 뭐가 불가능한데요?
0: 뭐? 뭐냐면 크루스 아저씨가 내 아빠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2: 근데 난 아저씨가 좋아요.
0: 그래? 어디가 그렇게 좋은데?
1: 2층으로부터 원피스 차림의 종사손이 내려오더니 다니엘을 부른다.
3: 다니엘, 이리 와.
1: 시골 길을 완전히 벗은 종사손은 어느새 우아하고 세련된 여성미를 풍기고 있는 매력적인 모습으로 거듭나 있다. 종사손의 부름에 다니엘이 냉큼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으로 올라간다.
4: 삼자경 읽어야지.
2: 엄마, 삼자경 하나도 재미없어요. 방금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크루스 아저씨가 내 아빠 될 수 없다고.
1: 종사손이 다니엘을 이끌고 리소당의 곁에 와 앉는다.
4: 그럼 안 되지. 엄마가 크루스 아저씨보다 나이가 더 많거든. 그리고 애들은 어른들이 내 참견하면 안 되는 거야.
2: 하지만 난 크루스 아저씨가 내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0: 예,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를 찾아줄게. 그럼 되지. 크루스 아저씨가 아닐 수도 있어. 치과의사 아빠를 찾아주면 내 이빨도 봐주고 좋잖아.
2: 어? 크루스 아저씨가 아니면 싫어요.
4: 좋아, 그럼 크루스 아저씨로 하자.
2: 좋아요.
0: 아이고, 사돈아, 애랑 이런 장난하면 안 돼. 애들은 진짜로 받아들여. 나중에 자기한테 거짓말 했다고 할 거야.
4: 거짓말 아니에요. 크루스로 할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로심쳐 살 필요 없잖아요.
0: 다니엘은 이제 5살이야. 될수록 빨리 새가정 꾸리는 게 너와 애한테 다 좋다.
4: 그래요. 나 크루스 선택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싫음 덜 거잖아요.
0: 사존아, 내 눈에는 크루스가 아직도 철부지 애야. 경제머리가 좋고 장사는 잘하지만 기실 너무 유치해.
2: 크루스 아저씨가 내 아빠 되는 게 유치한 거 아니에요.
4: 엄마가 보기에도 하나도 안 유치해. 다니엘, 오늘 네 생일이야. 엄마랑 같이 가서 놀자. 엄마가 서프라이즈 해줄게. 어?
2: 좋아요.
4: 가자.
1: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로고로 뒤덮인 정원 앞에 와서 서더니 운전석으로부터 키가 훤칠하고 잘생긴 얼굴의 크루스가 선물 박스를 들고 내린다. 크루스가 정원으로 들어섰을 때 마침 계단으로부터 올라오던 종사손과 다니엘이 크루스와 마주친다. 두 사람을 본 크루스가 급히 손에 든 물건을 등 뒤로 감춘다.
2: 아, 아저씨 안녕.
4: 크루스.
5: 루시 아가씨 안녕.
2: 아저씨 안녕하세요.
5: 안녕 다니엘. 다니엘 생일 파티에 참석할 수 있어 너무 좋아. 아저씨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2: 고마워요 크루스 아저씨.
5: 아이 귀여워.
1: 크루스가 다니엘을 번쩍 안아 올린다.
4: 아, 됐어요. 그만하고 들어가요. 오느라 고생했어요.
1: 정문 한가운데는 리소당 종사존, 크루스, 그리고 리소당의 비서 당선생이 생일상에 마주 앉아 다니엘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있다. 종사존이 케이크를 자르는데 다니엘이 그림을 손에 찍어 바르더니 크루스의 얼굴에 발라놓는다. 크루스는 마냥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얼굴에 모든 그림을 닦아 입으로 가져간다.
5: 아, 뭐하는 거야?
4: 다니엘, 고마워요. 다니엘 생일 파티에 와줘서.
5: 루시 아가씨, 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4: 우리도

0: 그래요. 건배.
1: 자, 건배.
2: 자, 건배.
0: 자, 우리 케이크 먹을까? 자, 엄마가 잘라줄게. 자.
1: 루시 아가씨.
3: 천천히 종사손의 곁에 다가온 그루수는 양복안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들고 종사손 앞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1: 제 청혼을 받아주세요.
0: 어머 세상에, 받으세요 빨리.
3: 그루스의 낭만적인 프로포즈에 한편에 서있던 애니가 부러움을 금치 못한다. 한편 그루스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리소당과 당선생도 자리에서 일어선다.
4: 엄마 얼른 받아요.
1: 루시 아가씨, 제 프로포즈 받아주세요. 처음 보는 순간 아가씨의 미모와 아름다운 눈 그리고 모든 것에 반해버렸어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사랑합니다. 제 청혼을 받아주십시오.
0: 루시 어서 받아요. 어서요
1: 루시.
4: 엄마 빨리 받아. 빨리요 빨리요.
0: 아, 그루스.
3: 그루스가 받쳐들고 있는 반지를 보는 종사손의 눈에는 5년 전 병원에 입원해 아기를 지워야 할지 말지 선택의 고비를 넘던 전경들이 조마등처럼 떠오른다.
5: 에? 움직이지 말아요. 생각보다 상태가 좋아요. 협조를 잘하면 완쾌가 빠를 겁니다.
6: 감사합니다, 선생님.
3: 지난날을 회상하던 종사손은 급히 크루스에게 사과하고 자리를 뜬다.
6: 크루스, 미안해요. 이거 받을 수 없어요.
1: 루시!
4: 엄마!
3: 리소당이 크루스에게 다시 자리를 권한다.
7: 크루스, 크루스, 일어나 앉게. 앉게. 자.
6: 저기, 내가 수술 안 받은 거 비밀로 해줘요. 가족들한테도요.
5: 걱정 마요. 약속했잖아요. 지금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몸조리를 잘하는 게 우선이에요.
3: 파티가 끝나고 집안에 들어온 종사조는 가슴 어려움을 겪으며 얻은 소중한 당일을 안고 침대에 기대앉는다.

0: 다니엘, 우린 중국 사람이야. 너의 중국 애명은 참깨야. 네 아빠가 지어줬어. 잘 들어. 넌 아빠가 있어.
1: 나도 아빠가 있어요?
0: 응.
1: 내 아빠는 어떤 사람이에요?
0: 네 아빠는 영웅이야.
1: 영웅? 오토만 같은 영웅인가요?
0: 맞아. 아빠가 엄마를 구해줬어. 네 아빠가 아니었더라면 엄마랑 넌 이 세상에 없어.
1: 그럼 아빠 지금 어디 있어요?
0: 중국에 있어. 우리 저국에.
1: 그럼 왜 여기 안 와요?
0: 영웅이니까 괴물을 쫓아야지.
1: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한테 데려다 줘요. 네?
0: 알았어. 얼른 아빠랑 만나게 해줄게.
1: 응.
2: 한편 심소씨 한목진의 집. 소파에서 자고 있는 한목재 옆에서 손자가 도장을 찍으며 장난을 치고 있다.
3: 다.
2: 어제 취하게 마신 술로 한목진은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꿈속을 헤매고 있다.
3: 다.
2: 노크 소리에 한목재 팔에 도장을 찍던 손자가 방으로 달려 들어간다. 한편 요란한 노크 소리에 한목지도 잠을 깬다. 허나 술기운 탓에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소파에 기대어 잠깐 정신을 추스린다.
4: 아, 잠깐만요.
2: 찾아온 사람은 한목지와 장사 거래가 있는 리 사장이다.
4: 아이고, 이 선생 어쩐 일이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방이 지저분한데 허물하지 마요. 손자, 차를 내와. 아, 찾았다, 앉아요.
2: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손자는 손에 든 도장을 코앞에 가까이 대고 보며 방에서 나온다.
4: 잘은 되네.
2: 방으로 들어와 한목지와 마주앉은 리 사장은 단도직입적으로 찾아온 용건을 말한다.
4: 돈 받으러 왔네. 당장 돈을 주게. 안 그럼 계약대로 하겠네. 자네가 위반했으니 다른 데다 넘기겠네.
5: 아, 저기요. 리 선생도 알지 않습니까? 공장을 나한테 넘기면 완전 새롭게 확 바꿀 겁니다.
4: 예. 여기 심수요. 맨 입으로는 어림없어. 안 통화. 자꾸 질질 끌면 나도 돈은 못 잡수.
5: 돈은 언젠 준비했는데 사고가 생겨서 그럽니다. 물건을 강탈당했습니다. 그래도 전 신용을 지키려고 모든 적금을 탈탈 털어넣었습니다.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4: 3일이면 어떤가?
5: 좋습니다. 3일로 하죠. 3일 후에 돈을 드릴게요.
4: 전액. 전액을 주게.
5: 전액은 힘들죠. 좀 봐주세요. 절반.
4: 80%를 주게.
5: 에이, 뭐 또 80%예요. 그냥 반으로 해요. 네?
4: 그럼 그러지. 고를 보니 3일 안에 힘들겠구만.
5: 에, 두고 보세요. 3일 후에 다시 봅시다. 아이고, 리 선생은 좋은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멀리 안 갑니다. 아...
2: 리 사장을 배웅하고 난 한목진은 혼자 소리로 돈 갚을 일을 걱정한다.
5: 아, 어떡하면 좋냐. 3일 후에 절반은 줘야 하는데.
2: 한목지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길 없는 손자는 한목재 곁에 서서 마냥 좋은 듯 웃고 있는데 한쪽 볼엔 빨간 도장이 찍혀있다.
5: 몇 번을 말했어. 도장 갖고 놀지 말라고. 말을 놨는데 이 꼴이 뭐야. 어? 맞다, 내 손에 가시 찍었더라. 장난꾸러기. 요가는? 요가! 왔나 보네. 요가니?
2: 집안에 들어서는 사람은 요가가 아닌 한정연과 선성상이다.
6: 오빠!
5: 아이고, 어쩐 일이야.
6: 안 괜찮아? 오빠 보러 왔어. 술은 깼어?
5: 완전 취했어. 성상이 괜찮니?
7: 나도 취했어.
6: 뭐하기까지 했어.
5: 난 괜찮아.
6: 괜찮기는? 그렇게 마시고선.
5: 아이고, 오랜만에 실컷 마셨어.
7: 맞어.
6: 육아는?
5: 모르겠어. 나도 순자한테 물어보던 참이야.
6: 어저녁 취해서 언니한테 실수한 거 아니지?
2: 한목지가 기억을 더듬는데 선성상과 한정연이 긴장한 눈빛으로 그를 지켜본다.
5: 필름 끊겼어.
6: 필름 끊기다니.
5: 취하면 그럴 수도 있지.
6: 습! 아휴, 실수했네 했어. 틀림없이 토했어.
5: 아이고, 토자 꺼내지도 마. 메슥거려.
6: 입덧인가?
3: 네, 과음하면 다 그렇어.
6: 누구지?
5: 상상아, 가봐.
6: 가봐요.
2: 선성상이 문을 열어준다.
7: 아, 누나 왔네요.
6: 언니 왔어.
7: 아, 그러지 않아도 지금 왜 오고 있어요?
6: 그래? 마침 잘하네. 아침거리 많이 사왔는데. 아침은 먹었어? 배고프던 밤이에요.
2: 드라마 인생향연 8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8: .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9: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습근평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이 6월 8일 오후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김정은 총비서와 함께 신시기 중조관계에 관한 정층 설계와 전략적 지도를 강화하고 중조관계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발전하며 더 큰 진전을 이루도록 추진해 양국과 양국인민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조관계 발전과 관련해 거위급 교류의 인도를 견지하며 정치적 상호신뢰의 기반을 견실히 다져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이어 올해 중조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양측은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 측은 조선 측과 함께 발전 전략 매칭을 강화하고 경제, 무역, 농업, 건축, 과학기술, 의료, 보건 등 분야의 실무 협력을 확대해 양국인민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측은 변경통상구의 전면 재개통, 민항항공편과 국제여객열차 운행 재개를 계기로 인적 왕래를 확대하고 양방향 교류를 실현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각자의 우수한 자원을 잘 활용하고 교육, 문예, 관광, 스포츠, 미디어, 청년, 지방, 우호도시 등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중조 전통 우위가 더욱 인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중조 양국은 전략적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각자의 주권, 안보, 발전 리익을 확고히 수호하며 지역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올해 첫 해외 방문지로 평양을 찾은 것은 조중 관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우호의 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크게 고무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방문은 오랜 시련을 견뎌내고 언제나 자주와 정의라는 역사적으로 올바른 표현에 서온 조중관계가 얼마나 굳건한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었다고 표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양측이 경제, 무역, 인프라, 과학기술, 교육, 인문 등 폭넓은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새로운 발전을 이루도록

추진하고 당간 채널을 통해 경험 교류와 상호 학습을 강화함으로써 조선 측 사회주의 건설 사업 발전에 귀중한 도움을 제공하고 양국 인민이 함께 현대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조선 측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핵심 리익을 수호하는 중국의 정책과 입장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2번째 전국 물고기 방류의 날을 맞아 일전 2026년 흑룡강 냉수어 방류 시즌 시리즈 행사가 흥계호 호숫가에서 시작되면서 3개월간 이어질 전성 차원의 수산 자원 증식 방류의 대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총 100만 마리의 흥계호 대백어와 4만 마리의 백련치어가 방류됐습니다. 우리성은 다년간 생태 문명 건설 목표를 겨냥해 2001년부터 증식 방류를 상시화하고 방류 규모화 및 서식지 관리 등 일련의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전성적으로 18억 2,600만 마리의 수산치어가 방류됐으며 하천과 호수 수역의 생태가 지속적으로 복원되고 수생생물 개체군이 안정적으로 회복돼 생태 환경의 질적 향상, 어업 효과 증대, 어민 소득 증대라는 3중 효과를 이뤘습니다. 2015년 전국 물고기 방류의 날이 설정된 이후 우리성은 12년 연속 방류 행사를 진행해 왔으며 4년 연속 냉수어 방류 시즌이라는 특색 브랜드를 구축해 왔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2026년 냉수어 방류 시즌은 9월 6일까지 계속되며 전성의 시와 현이 연동해 20여 차례의 방류 행사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무원 통강 가음 등지에서 잇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총 5천만 마리의 다양한 치어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그중 토종 희귀 멸종 위기 5종은 477만 마리이며 흥계호 대백어와 토종 냉수어 등 특색 품종이 우선적으로 방류됩니다. 행사 기간 각지에서는 수생생물 보호 지식을 보급해 전민이 어업과 수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의 새로운 풍조로 자리 잡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 단오 연휴는 아버지의 날과 겹치면서 가족 모임과 여행 수요가 동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전 동정여행이 발표한 2026년 단오 관광 동향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할빈은 오랜 용주 민속 전통 인기 민간 축구 리그인 동북 지역 도시 축구 리그 독특한 피서 생태 자원을 앞세워 국내 각지 관광객을 대거 유치할 예정입니다. 현지에서는 민속 행사 관람, 가족 내에서 근교 단기 휴가, 단거리 해외여행 등 다양한 여행 형태가 활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오 연휴 기간 할빈에서 열리는 영주 경주는 연휴 문화 관광 소비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게 됩니다. 더불어 동북 지역 도시 축구 리그는 현지 팬은 물론 타 지역에서 찾아온 관중을 끌어모으며 음식 숙박 등 관련 관광 소비를 크게 견인이 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행사의 영향으로 관광 열기가 고조된 가운데 최근 일주일 사이 흑룡강행 항공권 검색량은 전주 대비 121% 급등했으며 축제와 스포츠 행사가 지역 관광에 강력한 상승 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번 단오 연휴 기간 할빈 가족 여행 예약 비중은 55%를 넘어 근교 및 장거리 여행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고속철도와 자가운전 도로망이 잘 갖추어지면서 할빈은 동북 지역과 화북 지역 관광객의 단거리 피서 여행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북경 장춘, 심양, 대련 등지에서 온 근교 여행 예약이 크게 늘었으며 관광객들은 할빈의 유럽풍 거리 풍경 외에도 이춘의 삼림 힐링, 경박호의 호수 경치 감상 등을 즐기기 위해 각지를 찾게 됩니다. 한편 관련 숙박 및 관광 상품 검색량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전 11번째 흑룡강 습지의 날 홍보 활동이 할빈과 감옥사에서 동시에 개최됐습니다. 우리성의 현재 습지 면적은 514만 헥타르에 달하며 국제 중요 습지는 12곳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달합니다. 이번 행사는 습지 보호 성과를 집중적으로 선보이는 동시에 전 사회가 함께 용강 습지의 생태 자원을 보호하도록 동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할빈 주회장에서는 하동 강변 습지의 IP 이미지인 외가리를 발표하고 과학보급대회, 수제 DIY 등 몰입형 체험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감옥사 분회장에서는 빛과 그림자로 그리는 습지 사진전을 개최하고 시민들이 삼강국가급 자연보호구역을 방문해 현장 체험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했습니다. 6월 6일부터 흥계호 조업기간이 종료되고 정식으로 금어기에 돌입했습니다. 흥룡강성 2026년 금어기 통고의 요구에 따라 올해 흥계호 수역의 금어기는 총 55일로 역대 금어기 중 시일이 가장 깁니다. 6월 6일 0시부터 7월 30일 24시까지 금어기 기간 동안 모든 어선과 어구는 조업장에서 완전히 철수하며 어선은 육지로 어망은 창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30번째 시간입니다. 학교가 커지고 학생 수는 늘어났다. 수연이도 학교에 다녔다. 우수의 웃음거리로 되었던 치렁치렁한 무리태는 없어진 지 오래고 지금은 목 뒤에 닿는 갓진한 단발을 길러 이전보다 한결 더 예쁘고 보기 좋았다. 수연이는 이전에 동생 덕강이에게서 글을 좀 배운 데다 총기도 있고 또한 목마른 사람 물 찾듯이 공부에 열중한 보람으로 연속 몇 번 뛰어올라 1년도 못되어 3학년에 다니게 되었다. 다만 그는 아이들과 휩쓸리면 몰이 하나 더 커서 좀 부끄러운 감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그까짓게 뭐람 공부만 잘하면 돼 하고 결심을 굳게 다졌다. 매일 아침 그는 수자와 함께 산에 가서 김도 메고 땔나무와 나물도 해다 놓고야 아침을 먹고 책을 끼고 학교로 갔다. 저녁에는 또 회의를 열고 밤늦게까지 군대를 원호하고 전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돌보았다. 이 모든 정격이 도대체 어디에서 솟아나는지 그는 조금도 지칠 줄 몰랐으며 몸도 여전히 건강하고 기분 상태도 아주 좋았다. 이날 수연이는 아침을 먹고 학교에 휴가 받으러 나갔다. 마을 간부들은 모두 회의하러 오라는 구의 연락을 받았던 것이다. 왕간지는 두 말 없이 휴가를 주며 짐짓 물었다.
1: 가야 안 될 거 있나? 가야지. 며칠 걸리나? 누가 같이 가나?
2: 천장과 민병대장, 그리고 저예요. 오늘 저녁이면 돌아와요.
0: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수연이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수연이가 떠나간 뒤 간지는 아랫입술을 꼭 깨물고 한참 생각에 잠겼다가 급히 려석연이와 새로운 고선생에게 수업을 맡기고는 궁선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요즘 원간지는 매우 소문난 사람으로 되었다. 전 군내에서는 거의 모두가 이 진보적인 항일 열성자를 알고 있었다. 그는 자발적으로 대부분의 산과 토지를 바치었고 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였다. 일부 사람들은 그의 상냥하고 친절한 태도에 몹시 감동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앞날을 내다볼 줄 알며 그래도 밖에 나가 글공부를 한 사람이 큰 도리를 지킨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더욱이 그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왕관장 학교는 사람들 속에 인기가 대단했다. 선생들은 학생들을 때리지도 욕하지도 않고 참을성 있게 차근차근 가르치고 학교 관리도 잘하였으며 가난한 집 아이들에 대해서는 더욱 잘 보살폈다. 왕간지는 가끔 제 돈으로 종이와 연필을 사서 가난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러하여 그는 모범 교장으로 세교육 방법 실행의 전형으로 되어 현에서 열린 문화교육회의에서 표창을 받고 뒤이어 현 참의원으로 선거되었다. 그는 군중들 속에서 위신이 높았을 뿐 아니라 간부들까지도 그에 대하여 차차 경계심을 잃게 되었다. 수연이 같이 그에게 반감을 품고 있는 사람도 비록 자기에 대한 왕간지의 특별한 관심과 공손에 이상한 감을 얼마간 느꼈으나 하여튼 사실은 사실인 만큼 점차 의혹과 경계심이 사라져 더는 의식적으로 그에게 주의를 돌리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왕간지 자신은 유쾌하지 못했다. 낮에는 까치처럼 웃고 떠들지만 저녁에는 분내로 하여 가슴을 두드리고 발버둥친다. 그는 이곳 지방 공산당 조직이 바늘기만한 틈도 노릴 수 없게 무섭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매번 보내는 전보에도 중요한 정보와 활동 성과가 없었다. 그의 상급도 조바심이 나서 직급을 높여주겠다고 바람을 불어넣는가 하면 한편으로 위협 공갈도 하였다. 왕간지는 과연 왕간지였다. 그는 비관하거나 실망하지 않았다. 그는 완고하고도 줏대가 있는 놈이었다. 놈이 이런 정세 속에서 발을 붙이고 있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비록 자기가 바친 대가가 가슴 아팠으나 앞날에 대한 동경으로 하여 이를 갈고 있었다. 궁선이는 묵묵히 사촌형을 따라가며 무슨 일인지 몰라 궁금해하였다. 그는 가깝에 났으나 물어보기도 무엇하여 담배를 꺼내 물었다. 집에 들어서자 궁선이는 왕간지의 눈짓대로 문을 걸었다. 그가 몸을 돌렸을 때 왕간지는 새하얀 큰 손에 까만 빛이 번쩍거리는 권총을 틀어잡고 있었다. 궁선이는 얼마간 놀랍고도 이상하여 담배를 떨어뜨렸다.
1: 좋은 기회다. 놓치면 안 돼.
0: 왕간지는 유쾌한 오조로 나직이 말하였다.
1: 구까지는 왕복 30여리 산길이니 회의를 끝내고 묘령산에 오면 날이 어두워질 거야. 그들 셋은 마을의 주요 간부들이니 업세만 치우면 우린 마을에서 활개칠 수 있어. 특히 풍수 언니는 우리에 대한 태도가 평소에도 아주 딱딱하거든. 무슨 일이 나다 앞장나서가. 그들이 셋이니 우리는 네 명 가야지.
0: 그는 권총을 궁선이에게 넘겨주고 옷자락 밑에 찔러 넣는 것을 지켜보고 나서 힘주어 다시 당부하였다.
1: 만자골에 가서 만수보 그들과 잘 의논해라. 날이 저물어 그놈들이 깊은 산속에 나타나면 손 쓸 수 있어. 그때야 먹어놓은 떡이지. 그러나 그들이 대

0: 큰 화끈에 나서 그만 부끄러워 머리를 숙였다. 덕수나바이는 그런 것엔 주의도 안 돌리고 하늘에 꽉 덮인 목장구름을 올려다보며 근심스레 말했다.
1: 비가 오려는구나. 너도 빨리 서둘러라.
0: 그는 옥추와 먼저 떠났다. 수연이는 강영천이 들어있는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대문 오기에서 광주리를 들고 나오는 주인집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수연이는 다녀간 적이 있기에 그와 아는 사이였다. 이 아주머니는 말도 많았고 우스개도 곧잘하였다. 수연이가 그와 아른채를 하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뜻밖에도 아주머니가 팔을 붙잡고 신비스럽게 문 안을 흘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2: 저, 부녀 회장.
3: 아, 예. 강동무 집에 누가 왔나 맞춰보.
2: 예? 그의 집에 무슨 올 사람이 있어요?
0: 수연이는 강영천의 고향에서 누가 왔는가 하여 의학적게 물었다.
3: 아유 참, 왕창같이 물어보네. 내가 하는 말은 그가 지금 우리 집에 있단 말이오.
2: 예?
0: 그는 더는 마음속 말을 참을 수 없었다.
3: 손님이 왔어.
2: 손님이요?
3: 그래, 정말 예쁜 사람이야. 문어 회장하고 비슷해.
0: 아주머니는 옷자락을 탁 치고 나서 한결도 목소리를 낮추었다.
3: 저 현에서 방금 왔어. 강동재에게 얼마나 친절한지. 내 목엔 색시 같아.
2: 예?
0: 아주머니는 제 흥에 취하여 듣는 사람의 기색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는 수연이가 꼼짝 안 하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웃으며 말하였다.
3: 어? 부녀 회장도 귀가 솔깃해졌구만. 어서 들어가 보게. 아이고, 내 정신 보지. 그만 조롱박이 이야기가 나오면 바가지를 잃어버린다니까. 아이고, 밭에 가서 부추를 배웠나는 게 그만. 어서 들어가 보게. 응? 예. 어서 들어가 봐.
2: 예. 응?
0: 수연이는 그의 말에 대답하는 것마저 잊고 우두커니 서서 쪽발을 빼짝거리며 걸어가는 아주머니의 뒷모습을 몽하니 바라보았다. 어찌된 일인지 속이 괴로워났다. 돌아서 가려 하였으나 발이 말을 듣지 않아 겨우 문턱을 넘어섰다. 정말 기쁨에 넘친 젊은 여자의 음방을 굴리는 듯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오만결에 발걸음을 멈췄다. 가슴속에는 난생 처음으로 느끼는 시큰시큰한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돌아서려다 가져온 물건에 생각이 미쳤다. 물건을 생각하니 또 어머니가 머리에 떠올랐다. 어머니는 줄곧 강영천을 친아들처럼 대해오고 있다. 만약 옷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어머니는 꼭 나무랄 것이며 노염을 낼 것이다. 강영천에게도 옷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가장 좋기는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이야기를 중단시키지 말자. 옳지, 옷을 주인집 아주머니 보고 전해달라면 되지 않는가 하고 그는 고쳐 생각했다. 수연이가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집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3: 강동무, 누가 왔어요?
0: 강영천이 뛰어나왔다.
4: 날이 저물겠기에 난 동무들이 다 돌아가는가 했지. 왜 뜰하게 서 있어? 어서 들어가지.
0: 수연이는 난 동무들이 다 돌아갔는가 했지 하는 말을 평시에 들었으면 아무렇지 않겠지만 지금은 어쩐지 몹시 귀에 거슬렸다.

0: 졸렸다. 그는 매우 어색해하며 얼버무렸다.
1: 전 강동식에게 일이 있는 것 같아서 후회다시 오려고 했어요.
0: 강영철은 그의 표정에 주의를 못 돌리고 그저 발을 잡아 끌었다. 수연이는 기계적으로 방에 들어섰다. 강영철은 구두에 앉아있는 얼굴이 발그스레하고 까만 옷을 입은 젊은 여자를 가리키며 인사시켰다.
2: 방금 현에서 온 조성매 동무야. 고 부녀 구국회 해상 사업을 인계받으러 왔어. 성매, 이 동무가 바로 왕관장 부녀 구국회 해상 봉수야.
0: 수연이가 보따리를 내려놓기도 전에 성매는 구들에서 훌쩍 뛰어내려 수연의 어깨를 그라앉고 볼에다 입을 맞추고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큰 소리로 웃었다.
1: 공교롭구만. 방금 동무 이야기를 했다오. 난 현에서 이미 사업자라는 부녀구국회 회장과 진보적인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0: 수연이는 아직 이런 친절성에 습관되지 못했다. 그는 그만 부끄러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마주 웃으며 성매의 손을 잡았으나 무슨 말을 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성매는 더욱 큰 소리로 깔깔거렸다. 강영천이도 웃었다. 성매는 이야기를 나누며 수연이가 매우 어색해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무슨 일이 있어 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1: 이야기해요. 내 먼저 구정부에 가보겠어요.
0: 강영철은 만류하지 않고 그와 악수를 나누었다. 그리고는 성매를 문어기까지 발해주고 돌아와서 수연이 보고 웃으며 말하였다.
2: 봤어? 사람이 괜찮지?
1: 네.
2: 노동자 출신으로 단련도 됐어. 우리 농민 출신들은 그를 잘 따라배워야겠어.
0: 수연이는 혼나간 사람처럼 멍청하니 서 있었다. 그는 주인집 아주머니 말을 거지 믿었다. 보라, 자기는 강동지와 함께 사업한 시간이 그렇게도 길지만 한 번도 악수해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오자마자 곧... 수연이는 엉뚱한 생각에 잠겨 강영천의 말소리를 듣고도 대답하지 않았다. 방금 전 성매와의 접촉이 그는 유쾌하지 않았다. 성매가 너무나 경망하다고 생각되었다. 강영천의 칭찬이 더욱 불쾌하였으나 그래도 건성으로 머리를 끄덕이었다. 강영천은 수연이가 계속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을 보고서야 눈꺼풀을 내리깐 그의 얼굴에 언짢은 기색이 떠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강영천의 웃음도 점차 사라졌다. 수연이는 빨리 돌아가려는 생각으로 보따리를 풀고 어머니가 강영천에게 지어준 옷과 신을 꺼내놓았다. 이때야 그들은 서로 말이 어울렸다.
2: 정말 아주머니를 고생시키는구만. 일이 바쁘다 나니 오랫동안 찾아뵙지도 못하고. 어떻소? 아주머니는 건강하오?
0: 강영천은 가슴에 진지한 존경과 감동을 가득 담고 물어보았다.
1: 아직은 괜찮아요. 알아도 어머니 말하지 않아요. 허리가 모질게 아픈 것 같은데. 전번에 밭에 물을 주다가 다리를 몹시 다쳤으나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때론 저도 공부를 하러 갈 수 없어요.
0: 수연이는 어머니를 진정 가엽게 생각하였다. 그는 오직 강영천에게만 이런 말을 하였다.
2: 마을에 봉가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소?
1: 있어요. 근데 어머닌 그들도 바쁜데 조금 도움받으면 되지. 어떻게 모든 일에 다 남의 손을 빌겠는가고 말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2: 덕강이는 아직도 소식이 없어?
0: 드라마 순바

0: 곳 3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1: ...北京时间8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kHz，초단파103.5MHz，黑龙江조선호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